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강찬 목사님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로 사랑의 뜨란 문을 열었어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 괜히 거창한 사랑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오래가는 사랑은 대단한 이벤트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했어. 당신 덕분이야. 어우 맛있다. 잘 다녀와. 아,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확인하는 감정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따뜻하게 건네는 태도일런지도 모르니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늘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정죄보다는

회복을 비난보다 소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더욱 그 따뜻한 말의 향기가 오래 갈 겁니다.

하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소만이에요. 자글소 찰만.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차오르고 자라나는 계절이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푸르게 익혀가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모든 것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소망이 차오르는 이 아침 광주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선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림 참 예쁘네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순종만을 강조하는 구절로 생각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삶의 태도와 사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대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 성도들이 많았대요. 뭐 지금도 그렇죠 뭐. 베드로는 이 억지 논쟁이나 강한 말보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의 따뜻함, 인내,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릴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은 이기려는 말보다 끝까지 품어주는 태도에서 더 깊이 전해질 때가 있음을 이 아침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가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좋으셨는지 많은 분들께서 이 곡 알고 싶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눈물의 기도 이연덕과 이정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7238님 오늘 또 1등 5503님 오셨습니다. 0115님 반갑고요. 1806님 5950님도 오셨고 8968님 봄비 내리고 있는 목요일 아침 힘차게 출첵합니다. 또 7978님 어서오세요. 8968님 오셨고 3781님 또 5226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하루를 승리하길 기도하는 오늘 사랑의 뜨란과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춘천의 오늘 아침 분위기 어때요? 광주는 추적추적 비가 오고 있어요. 9992님 오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9986님, 4641님, 9986님 반갑습니다. 7356님도 오셨고 5073님, 또 8918님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2061님, 6065님, 1667님, 2042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한 말씀,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 부를게요. 하루 지내면서 기도의 제목, 감사가 다 나오네요. 라고. 네. 1302님께서도 한 말씀, 또 4940님이 아, 부부의 날이네요. 제일 가까운 것이 부부고 때로는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 부부이기도 합니다. 아, 예, 곁에 지금 같이 머물고 있는 부부들 행복하게들 사세요. 옆에 없을 때는 이미 늦어서 아쉽기만 한 게 부부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이시죠. 4940님께서 문자메시지 주셨어요. 그래요. 옆에 없을 때는 너무 아쉽대요. 4295님 한 말씀, 0296님 한 말씀, 또 5941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권사님. 9140님 또 1009님 아 그리고 0292님 9881님 7511님 7443님께서도 0080님 또 8806님께서도 이렇게 6481님 또 2115님 5576님 오셨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하모니카 연주로 비오는 날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 걸어주시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처럼 이렇게 흐린 날은 마음 안에서 여러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를 위해 싸우는 주 들으시고요. 전대감 목사님 만나뵙죠.

0: 아멘. 너를 위해 싸우는 주 그는 여호와 전해드렸습니다.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네, 우리 지역에 살러 온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플리징 교회 전득한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도브로이우트라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오늘 목사님 꼭 시상식에 가는 영화 배우 같아요.
1: 네, 어제 이발하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0: 예.
1: 예, 머리 좀 발랐습니다.
0: 그랬더니 거의 뭐 시상식 가는 영화 배우인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5월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상큼한데 목사님의 모습도 5월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오늘 너무 띄워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아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5월이 이렇게 갑니다. 21일이에요.
1: 그러니까요. 1년의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까지
0: 네,
1: 왔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잘 산 5월이셨어요? 또 누리긴 하셨나요? 좀 아름다운 5월을.
1: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0: 네.
1: 그러나 감사한 건 저희가 이주민 선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다문화 이주민 학교가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0: 어머, 벌써요?
1: 네, 한 25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0: 와.
1: 사정이 있으신 몇 분을 빼고 20분 정도가 오늘 수료식에 참여하십니다.
0: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1: 모든 분들에게 다 소감을 아직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0: 네.
1: 목포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0: 아하.
1: 전주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0: 이런 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1: 네네. 그리고 전주에서 참여하시는 장로님은 직접 오시진 못하고 매주 그 시간에 유튜브로 직접 등록하고 참여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0: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나 현장에 가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꼭 하셨고요. 목포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매주마다 오셔서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받은 훈련 중에 가장 새로운 것을 배우고 네.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또 현 시대에 필요한 교육들이기도 하고
0: 네네.
1: 사실 그때 오신

0: 곡 전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귀한 칼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죠?
1: 네. 나그네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러온 이주민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더 가져야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길.

0: 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세요. 목요일 이 시간은 선주민인 우리가 이 땅에 살러온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1: 미등록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어느 정도 돼요?
1: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 됩니다.
0: 와.
1: 우리나라 공장과 또 농촌 지역에 일손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0: 네.
1: 일손이 없죠. 대부분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 다른 쉽게 말해서 불법 체류자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얘기 전해 주시죠.
1: 네. 우돈타니에서 온 태국 자매님 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닝 자매님은 눈을 뜹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도 단숙반의 거친 손길이 비껴가기를 그리고 고향의 가족들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언제나 숨 죽여 있습니다. 10년째 밟고 있는 한국의 땅이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땅을 온전히 딛고 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매일 향하는 곳은 광주광역시 외곽에 위치한 에어컨 부품 조립

조립공장입니다. 주간 근무인 날은 아침 일찍 출근 버스에 몸을 싣고 야간 근무인 날은 붉은 노을을 보며 출근해 다음날 차가운 새벽 아침 공기를 맞으며 퇴근합니다. 날카로운 기계음이 가득한 공장에서 님이 기계처럼 손을 움직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고향 태국 북동부의 이산 지역 우돈타니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는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다름 아닌 태국입니다. 국내 미등록 태국인은 전체 미등록 외국인의 40%를 차지하는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님은 이미 한국에 오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커다란 아픔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태국에는 나이 든 부모님과 갓 돌이 지난 쌍둥이 아들이 홀로 남겨진 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웃에 사는 오빠는 심각한 장애로 경제활동은커녕 매달 막대한 병원비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는 돌봐야 할 자녀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너지면 여덟 식구나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 미안함이 가슴을 찢었지만 생계를 위해 그녀는 홀로 한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에 가면 비닐하우스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힘들지만 태국에선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권도 비자도 잘 모르던 시골 처녀에게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닝은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 생전 처음 보는 한국 3박 4일 관광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관광객이 입는 옷을 입고 관광객 무리에 섞여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어마어마한 큰 모험이지만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바로 광주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는 사소한 방심도 용납하지 않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늘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님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목사님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닝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공부 그룹에 초대해 주었고 따뜻한 환대 속에서 님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은 닝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공장의 사장님과 사모님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부부는 평소 닝의 성실한 성품 또 선한 마음을 높게 평가하고 아꼈습니다. 미등록 신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그런 약점 때문에 사회에서 외면받기 일쑤인 이방인이었던 닝. 사장님 부부는 늘 닝 자매의 여러 가지 문제와 남모를 어려움을 친부모처럼, 친오라버니, 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며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의 삶은 언제나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에 거센 풍랑이 몰아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 그 남편이 어느 날 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필 그곳에서 갑작스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편에게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미등록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옆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문제로 함께 붙잡힌 것입니다.
경찰을 눈앞에 둔 순간 남편은 온몸이 마네킹처럼 얼어붙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남편은 다급히 목사인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죄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저희 규정상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 체포한 것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신분 때문에 절차대로 자기 나라로 출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은 추방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해주었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같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었던 닝 자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와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슬픔에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닝 자매님을 데리고 남편이 수감되어져 있는 경찰서로 면회를 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얼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어찌할 줄 몰라 통곡하며 쏟아냈습니다. 면회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무릎을 바짝 맞대고 앉아 철창 사이로 두 손을 붙잡고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사랑이자 동반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면회실은 두 사람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닝 자매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닝 자매님은 슬픔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더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고향 태국으로 남편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제조업 현장은 이미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공장이 멈추는 구조적 의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을 음지에서 돕고 정신적인 치유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종교단체나 민간인권단체의 연대입니다. 이주민 선교 전문가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것을 미화하거나 이들의 불법적인 체류 상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에게 환대하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퇴근 후 깜깜한 기숙사방, 닝 자매님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 너머로 우돈타니에 먼저 도착해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또 그녀의 가족들과 쌍둥이 아들들과 부모님들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 계속 기도할게. 남편을 향한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공장 일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0: 목사님, 오늘은 님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교회 역할이 선교 이전에 환대네요.
1: 네네. 선교를 먼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은 해야 하죠.
0: 네.
1: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하고요. 마음이 없는 선교는 사실은 선교가 아니라
0: 네.
1: 폭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환대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 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0: 님이 받아들인 시작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멋지게 또 효과적으로 말주변을 사용해서 전하는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잘 지냈어? 반찬은 있어? 아침은 먹었니? 하면서 토닥거려주고 삶을 신경 써주고 네. 하며 항상 돌봐주는 것이 네.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교회가 가장 먼저 낯선 이들이 두려움 없이

0: 다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님자매님의 얘기에서 저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불법 체류자 네. 무슬림이라는 말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와, 새로운 것을 참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이 땅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족과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네요.
1: 네.
0: 네. 어찌 됐든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법적인 그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함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오신 분들에 대한 환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태국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2부에서도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태국 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초대해 되실 겁니다.
0: 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예비하는 자 되어 임내송 흐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계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문자메시지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1: 네.
0: 먼저는 2061님이
1: 부부의 날이네요. 저희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다 올해 처음 주말 부부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서로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함께 있음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통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0: 네, 맞아요. 이런 좋은 아내를 예,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1: 네.
0: 예, 더 소중히 여기라고. 526님은요.
1: 70-80년대 돈 벌러 미국으로 간 한국인 들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반 미국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적도 있었네요. 안타까운 링 자매님 사연이 마음을 울리네요.
0: 예, 그리고 그 자매님이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목사님 덕분에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또 주셨네요.
1: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법 체류가 많았고요.
0: 예.
1: 예. 그리고 독일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으로 노동자로 많이 갔었죠.
0: 네, 그래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이 땅에 살러온 이주민들이나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까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천안에서 태국인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천안 권능 태국인 교회 담임이신 오승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한국 안에도 참 많은 이주민 공동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태국인 공동체는 특유의 따뜻함과 공동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타국 생활 속에서 외로움과 문화적 아픔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태국인 성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오승재 목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섬기고 계신 천안 권능 태국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천안 권능 태국인 교회는요,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위치한 태국인 이주민 공동체 교회입니다.
0: 네, 그럼 네.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 태국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특별한 부르심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2: 네,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 오랫동안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아오다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깊은 울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돌아보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장래 희망이 목회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계기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 태국인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1: 잘하고 생활하던 사이에 자신도 잊어버렸던 그 목회자의 네. 꿈을 발견하게 하셨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때 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고 2학년, 3학년 때 제가 이제 또 목회자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1: 네, 목회자도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데

0: 목사님은 언제부터 태국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특별한 부르심은 제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또 공부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했는데, 또 그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제 누님도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떤 분들이 출석하고 계시나요?
1: 네. 태국인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고요.
2: 네.
1: 태국과 언어가 유사한 라오스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거의 100여 명 전후로 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어린 아이들 같은 또 어른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7년 동안 63명의 아이들이 성도들 가정 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45명은 태국으로 돌아갔고 현재 15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많은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1: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아이들을 신방을 가고요. 그 가정을 신방을 갑니다.
2: 네.
1: 올 7월에도 신방 계획이 있습니다.
2: 신방을 태국까지.
1: 네, 태국까지 갑니다.
2: 보통 태국 분들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큰 충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화라면서요.
1: 그렇죠.
2: 목사님이 직접 만나보신 태국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고 태국인 공동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1: 네, 태국인들은 참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2: 네.
1: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부드럽고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태국 문화에는 끌랭짜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는 마음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의견 충돌도 최대한 피하려는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상처나 외로움 오래 품고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발견하기도 하죠.
0: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2: 클랭짜이.
0: 예, 교통사고가 났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한다고.
2: 태국 분들이 그런 특성이 있군요, 또.
1: 네, 그러나 또 마음 안에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겠죠.
0: 네. 그렇다면 그런 태국인 공동체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그 웃음을 잃지 않는 문화적인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요.
2: 근데 겉은 웃고 있지만 마음의 감정은 고스란히 그들에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2: 겉으로는 늘 웃고 부드러워 보여도 내면에는 뭐 외로움이나 억눌린 감정이 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생활 속에서 뭐 겪는 그런 어려움들 없나요?
1: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태국인 이주민들이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오거든요. 저희 교회로 찾아옵니다, 실은.
2: 네.
1: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전화 와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제가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이야기하면 또 약을 또 먹고 상담하면서 또 치료하고 그러면 또 교회의 고마움을 또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태국 하면 불교 문화와 전통이 아주 깊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이 복음을 접할 때 반응이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0: 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네, 태국은 사실상 불교 국가라고 해도 될 만큼 오랜 시간 깊은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 문화와 가치관 전체의 불교적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태국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복음의 유일성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네.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 문화 안에서는 여러 신적 존재나 영적인 대상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직 성경을
1: 나오면서도 네
0: 예, 아직 성경을 모르거나 네. 예, 신앙이 네. 아직 어린 분들은
1: 네.
0: 불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 신이 하나님뿐이 아니라 다른 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 유일성의 문제가 그 이해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2: 그렇기 제대로
1: 때문에 교회가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대로 네. 믿었다.
1: 네네.
2: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태국 네.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나 반응이 있나요? 뭔가 깨달았다 할 때.
1: 네, 맞습니다. 그 태국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수함. 예, 순수함입니다. 가족, 이거 또한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또 가족 문화와 집단 문화, 민족의 영향을 받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특징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믿음은 결국 관계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2: 그래요. 혹시 목사님 기억 속에 특별히 남는 네. 성도님의 변화나 간증이 있는지 궁금해요.
1: 네, 그 사역을 제가 7년 했지만 정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태국인 형제였어요. 그 작업 중에 절단기계 사고로 손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손 절단이 다 될 뻔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여러 도움을 통해 그 접합 수술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연결되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서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또 한 분은 또 유학생이었는데 그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우울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상담하고 치료를 연결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시작되었고 지금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원 과정도 잘 마치고 현재는 취업해서 직장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귀한 사람 둘을 소개했습니다.
0: 네. 멋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어린 자녀들과 젊은 부부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다음 세대 신앙 교육 아닐까 싶어요. 근데 현재 교회하는 젊은 부부들과 어린 자녀들이 많이 함께 있는데 특히 임신 기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저희가 병원 동행하고 생활적인 도움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산모들과 가정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많이 출석도 하고 이제 8살 저희가 이제 7년이 넘었으니까 8살짜리가 가장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0: 연령대가 되게 0세부터 8세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말고 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네.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면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네. 품어줘야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게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까?
0: 네. 네. 그 이주민 사역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역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함께 품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사역의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 사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문제, 직장 문제, 비자 문제, 생활의 어려움 등 그 현실적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돕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빵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은 외면하는데 복음만 또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도움만 주면서 복음이 빠졌어도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움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교회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 그 식의 강요된 선행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또 부담이나 조건으로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진심과 사랑 위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1: 제가
2: 네.
1: 궁금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목사님 교회 공동체는 태국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0: 네.
1: 예, 물론 라오스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중에 앞에서 일부에서 저희가 언급한 미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시고 그분들과 네. 일반 성도님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미등록 태국인의 미등록 문제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제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6년 동안 거주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출입국의 심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비자들을 받을 수 있게 돕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비자 없는 분들의 이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1: 아, 네.
0: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타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더 가장 약한 존재 중에 또 약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또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네. 네. 벌써 정부 시간이
0: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네.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그래요. 앞으로 권능 태국인 네.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 또 기도 제목도
0: 네.
2: 나눠주시고
0: 네.
2: 한국 교회가 앞으로 태국인을 비롯해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싶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나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선교의 대상, 특별한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0: 대상만 대상이 아니라 노동요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대상,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단순히 한국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다시 대국 복음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성도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기폭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6년 동안 함께 사역해온 태국인 사역자가 있는데 내년이면 태국으로 돌아가서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오. 한국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요.
1: 예.
0: 그래서 그 뭐 흘린 눈물과 그 기도의 시간들이 태국 땅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들을 위해 함께 사역하게 될 태국인 신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한국 비자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어도 배우면서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이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환경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네. 먼저 이렇게 이주민 사역과 태국인 공동체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금도 많은 이주민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복음화로 그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은 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주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이런 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천안에서 태국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계신 천안 권능 태국인 교회 오승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광주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내 안에 사는이라는 이 찬양이래요.
2: 네.
1: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 불법 체류자 또 태국인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다양한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아, 우리의 영적 지경이 차츰차츰 넓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 보이는 분들에게 큰 것부터가 아니라 먼저는 인사부터 외국인들에게 인사하는 네.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한 미소 잊지 마시고요. 사랑했더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 중흥교회 조재익 동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해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교회에 누가 온지 평안을 얻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광주중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칠 대로 다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이 다 고갈되어서 그 어떤 것도 다시 할 수 없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어떤 대상들이었냐면 마가복음 5장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을 찾았고 여러 의사들을 찾았지만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고 더 많은 괴로움 가운데 놓였으며 모든 가산을 다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한 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의 삶의 리듬이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상대 배우자의 허물을 드러내는 형과 아내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혈육인 동생을 아끼고 돌봐야 할 그 형은 오히려 자기의 질투와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괴로워하던 여인이 사람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해지고 고통은 더 중해졌으며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서 수고하다 코피아오 이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 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보려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짐 지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백성들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지도자

들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스스로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전통들이 유다 백성들을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고 세계 열강에 지배받으면서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양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백성들의 삶을 향기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멀스멀 올라오는 꼬림내만 나게 하는 그런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들도 알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들 때문에 성전이 부패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전통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더욱 고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 간에 이런 긴장은 있었지만 서로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도 분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라 인해 자신이 누리던 것들, 지위, 명예, 권력, 많은 것들을 잃게 될까봐 반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새롭고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변화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지식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 기존의 질서를 더 굳세게 고집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좀 더 지혜롭고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무언가 해결받겠지 하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열심을 내어보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고통받았던 여인과 같이 병은 더 중해지고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을 때에 여인은 고침받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흥교회가 주 안에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싶은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넘어서야 할 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처럼 여기고 싶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선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고 배우는 곳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호칭들을 사용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서로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자매님 힘내세요. 네.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선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그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전통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선한 동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한 동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말아요. 이 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2천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손을 씻는 정결법 중에는 이 손을 씻을 때 쓰이는 물의 양을 정해놨는데 계란 하나 반 정도의 물만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마치 새 가족에게는 아니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도 낯선 우리 교회 안에의 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선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요. 우리가 그 선을 낮추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 우리 광주 중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가정에서도 만나야 하는데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후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다시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거웠던 모든 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는데 아니 또 다른 멍에를 제게 지우시는 건가요? 이제 내려놓고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는가 했는데 다시 또 다른 것을 얹어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가 달라지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율법을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어깨만 더 무거워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또 인생의 모든 짐의 근원이 되는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멍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9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이 큰 방향을 바꿔주었던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Think Orange라고 하는 이 책인데 미국의 애틀란타의 노스포인트 교회 레지 조이너 목사님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책을 펴냈습니다.

입니다. 왜 오렌지냐면 교회는 노란색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고 또 가정은 빨간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 해서 그 빨간색인 가정과 또 노란색인 교회가 동역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에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부모들이 마치 아이들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듯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에 보내서 신앙교육 전문가인 교육자들과 반교사들에게 떠맡기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책의 2장에 보면 교회의 사명, 3장에 보면 가정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는데 2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빛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집중해서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여주는 곳.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의 사명에 대해서 부모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7절에 가게 되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들에게만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 가정에게 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는 삶으로 가르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아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음성. 이 아빠의 음성은 곧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머리맡에서 잠들기 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잠들기 전 30분 안에 읽고 보고 경험한 것은 잠자는 동안에 나의 몸은 쉬고 있지만 여전히 뇌는 가동이 되어서 잠자기 전 30분 그 안에 들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아빠의 음성이 잠자기 전에 들렸다면 자는 시간 내내 내 자녀들의 머릿속에 또 그 심령 속에 계속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저 멀리 떠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빠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하세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자기 문제는 더 잘 압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왔다. 이런 축복의 말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는 곳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 고엘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흘러가야 돼요. 이 고엘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율법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정신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고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속량자, 기업 무르는 자, 보수자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고엘은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거나 아니면 단절된 혈통 그리고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을 때에 이들을 가까운 친족, 가까운 가족에 있는 이 고엘의 책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손실을 보상해주고 또 혈통을 이어주고 억울함을 회복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고난에 고난을 겪음으로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진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처음에 흉년이 찾아오자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떠나갑니다.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죄에 빠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압 여인,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에는 그렇게 기록된 그 모압에서 아들들이 자기 아내들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쁜 여자가 아니고 희락의 여자가 아닙니다. 마라, 괴로움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룻이 어떤 남자의 밭에서 수확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 밭의 주인은 다름 아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나오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고엘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요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 가까운 친족이고 고엘의 봉사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고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고엘의 송사를 받아들이겠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은 이 룻기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부르냐면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이름을 밝힐 만한 가치 없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아무개는 나오미에게 그냥 아무개가 아니었어요.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아무개는 첫 번째 고엘의 송사,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는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혈통을 다시 잇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 고엘의 송사

0: 용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고해를 떠안게 되죠. 보아스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사랑의 능력, 위로의 능력, 사람을 돌보는 긍휼의 능력을 가진 이 보아스가 소망이 없는 나오미, 룻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책임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수고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수고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은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흑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고엘의 정신이 흘러가야 가정이 가정답고 교회가 교회다운데 암흑에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가정에서 힘들어할 때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는 소망 없던 사람들이지만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잃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돕고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 속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음주가 문제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리브가는 아들과 짜고 남편을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피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에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 정말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특별히 미련하고 악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Think Orange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이 아버지들, 어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미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 부모였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죄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그리고 교회를 주시면서 이 고엘의 정신이 흐르는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넘어져 있고 수고하고 무너져 있던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광주중흥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 고엘의 마음, 결국 이 고엘의 정신이 현저하게 나타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해야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 중흥교회 동사 목사이신 조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411번, 521-0411 광주중흥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욥은 오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는요, 전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알던 하나님, 내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실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명보다 먼저 자신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물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되셨고요, 예배 시간에만 느끼던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아프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쉼을 잃었고 안식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돈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빠르게 편리하게 살기를 재촉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비록 느리고 불편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옵나니,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모든 청취자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바른 관계로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 하나님, 생기의 숨결을 저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나다움을 간직하고 회복하는 귀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랑이지만 주님은 이 시간 뜻밖의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가장 값지고 귀한 응답의 선물을,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응답의 선물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보듬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선물

0: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우울증이 심해서 남편과 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자녀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우울증이 심해서 남편과 헤어진 지가 30년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지 않은 것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자녀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고 외로웠고 우울했고 또 엄마의 빈자리가 그립고 또 그리웠을진데 이제 하나님 온전히 가족이 제자리 찾고 온 가족이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과 쉼을 선물로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신앙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가정 상담할 자 상담해 주시고 보듬을 자 위로할 자 대변할 자 변호할 자 온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변호사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어 주옵소서.
0: 아멘.
1: 혹시라도 상처가 있다면 새살 돋아나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또다시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온 식구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중까지 끝까지 더 생각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귀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은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사랑하는 가정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9215번님. 39세 아들이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잘 다듬어져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모든 결혼 준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결혼 예식 당일에 좋은 날씨와 많은 하객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드님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목사님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 귀한 아들 날마다 자라게 하셨고 영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리 걸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명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여기까지 믿음의 성장판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 매력 있는 아들, 착한 아들, 선한 아들로 키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6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송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모든 결혼 준비 하나님 예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결혼 예식 당일날 원근 각처에서 하객들을 보내주시되 불편함 없이 짜증나는 일 없이 섭섭한 일 없이 원망할 일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잔치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받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가정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게 하셨으니 엄마 아빠의 믿음을 대를 이어서 잘 전수받게 하시되 귀한 가정에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도 잉태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는 복의 근원자로 존재감 있는 아들로 무게감 있는 아들로

0: 영적인 포수가 갑절의 영감의 은혜로 더해지는 귀한 아들의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620번님. 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3번 잘 받으시고요. 지금은 퇴원하셨습니다. 아, 내리긴 하지만 걸어 다니시고 인지도 좋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의 건강 회복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인생이 영적으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3번을 잘 받으셨고 지금은 고쳐주셨고 치료해주셨고 회복의 은혜 주셔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느리긴 하지만 걸어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누구에게인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선물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이 느르지만 역동적인 걸음이요, 생기 있는 걸음이요, 다이나믹한 걸음으로 가족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희열을 선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인지도 좋으신다고 합니다. 총명이 더 이상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판단력과 명철이 더 이상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근육도 갑절의 영감의 은혜로 사랑과 능력으로 부음받은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구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오직 순종과 변화를 경험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 아버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령의 평안함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나중 생에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영광의 주님 배우는 날 잘 살았다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아버님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안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보듬고 오셨습니다. 업고 오셨습니다. 주님 나중까지 동행하셔야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요, 우리 목사님 처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응답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 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홍성선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0: 아멘. 다음 사연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기도 올립니다. 부부의 날 신랑이 옆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고마우신 하나님, 산다는 것이 예술입니다. 음악과 미술만 예술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 멋진 가정,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성공과 행복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 아내,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꼭 성공하고 꼭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은 안에 핀 아름다운 시들지 않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귀한 가정, 믿음의 꽃도 소망의 꽃도 사랑의 꽃도 활짝 피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싱싱한 모습으로 간직하되 절대로 함부로 시들어가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작품, 귀한 가정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남편으로서 책임과 사명, 아내로서의 역할과 또 제자리,

0: 잘 감당하여 주여 지금보다 나중생이가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부부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짐을 질 줄 아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보듬을 줄도 알고 연민의 사랑을 베풀 줄도 알면서도 부부는 오르면서 쩔쩔매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2425번님. 딸이 30대입니다. 우울증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데요. 입원을 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희 불쌍한 딸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말 이 딸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하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 능력만큼은 남아있어야 될 영혼입니다. 그 한 가지 능력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여 2425번님 딸이 30대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심각합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중독되는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입원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팍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온 가족들과 함께 전문기관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영혼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가슴이 없는 향락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인생의 나침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2425번님 가정에 진정한 앞날의 인생의 좋은 나침반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크신 복을 선물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겸용하게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 선물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이어서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마우신 하나님, 금봉기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과 무질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가난, 질병, 슬픔, 고통, 아픔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하다고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받으면 인생이 잘 아름답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방송가족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 많습니다.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고쳐 주셔야 됩니다.
1: 아멘.
0: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멋진 사명 감당하는데 연약한 육체가 장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쉽게 선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건강해서 함께 만들어가는데 장애되는 일 없도록 주여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비전의 건강, 가정의 건강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간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두려움과 매혹에 붙잡혀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좌절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고 한숨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다시 한번 모험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연약한 나의 믿음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만 바라보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광주 순성교회를 섬기는 문기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해야지? 왜 나만 참고 양보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배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정도

기근으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죠.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생의 아픔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고 나섭니다.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손해 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는 희생할 줄 알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끝없이 말합니다. 내 것부터 챙겨라, 손해보지 말아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좋은 가정도, 건강한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도 모두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워만 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다투기만 했던 사람이 먼저 손 내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참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0: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피곤해도 집안일을 돕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예면치 않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 이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0: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분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사학 회복과 기독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 측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전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원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정신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일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 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드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비판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스스럴퍼런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직후에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처절하고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캄캄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노예가 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위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와 모든 불안감에서 그를 완벽하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다윗이 마주했던 것과 같은 벼랑 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덮친 그 두려움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시며 내 형편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완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접한 거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제가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 선교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치유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고
2: 김순애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0: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 선교사 모집을 했을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 또 B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세진아, 광수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며 반주자로 열심히 봉사하던 수진이의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광수는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을,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너의 등을 다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수진아,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 손해 나지 않는 그런, 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예.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 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헌금하며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실 전파선교사, 그 소중한 이름 전파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

0: 국가에서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0: 네.
1: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1: 네.
0: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OM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의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MP데이에서는 그 기도의 한 줄로 먼저 출발해 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1: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0: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여러분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1: 네.
0: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부터 계속 척을 재고 있는데
0: 네.
1: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야 남겨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1: 네.
0: 다른 분들의 사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라이프로드 싱거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남북한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1: 네.
0: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또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0: 예.
1: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문자 세 통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 악냥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0: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1: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0: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1: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어요.
0: 아, 참.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1: 그러면 됐어요. 악량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앙냥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앙냥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앙냥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네.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그쵸.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상냥하지 않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앙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좀 부모님이 앙냥하게 그렇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앙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겠네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앙냥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붕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5: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5: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5: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5: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5: 많죠.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5: 마니또처럼
0: 맞아요.
5: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4: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1: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2: 네. 와, 너무 그래서 신희수.
1: 네, 신희수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그림에도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그 재건,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돈이. 네, 그래 많이 들었어요.
3: 그렇구나.
4: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4: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 왜냐면
4: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0: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4: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3: 맞아.
4: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네.
4: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1: 좋은 생각이네요.
3: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4: 뭔가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3: 아니에요.
1: 네.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루터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5: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3: 맞아요.
5: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4: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3: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1: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0: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1: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3: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1: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돼

0: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1: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0: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에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너무너무 예.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네. 느껴지지 네. 않을까. 그러면서 네.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맞아요. 모이는 모임 네. 중심으로 네. 먼저 네.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네. 네.
3: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맞아요.
3: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3: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그쵸, 우리 네.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3: 네.
1: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네.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네. 경험이 될 거거든요.
3: 네.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2: 너무 공감되네요.
1: 맞아요.
2: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1: 네. 직접 전도를
2: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네.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네.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네. 부분이 네. 있다.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졌어요.
3: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2: 네.
3: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근데
2: 그래요?
3: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아.
3: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3: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1: 야, 되게 논리적으로
0: 오리지널 대박이다.
3: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1: 누가 원조냐.
3: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에 훈련이 딱 돼 있어요.
1: 네.
3: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1: 그러니까.
3: 성도가 되거든요.
0: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네네. 조만간 그게 거치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그랬으면 좋겠다.
4: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2: 네.
4: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1: 네.
4: 생각을
1: 네.
2: 경쟁하지 않고
0: 네. 네. 맞아요.
1: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0: 네.
1: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3: 네.
1: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3: 네.
1: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0: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네, 네.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수,
3: 사랑이,
4: 찬송이,
5: 보라였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편차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0: 네.
1: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입니다.
0: 네.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아, 그때도 뭐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성도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우리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 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0: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동력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산에는 정말 나이가 많은 거목이 있는데요. 500살은 거들이 넘는 이 나무가 아주 오랜 세월 많은 위기를 버티며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작은 묘목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했을 때 이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고요. 주변의 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뽑혀나갈 때도 이 나무만큼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자라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년의 세월을 버티던 고목이 어느 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는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였다고요. 벌레들은 단단한 나무의 외피가 아닌 부드러운 안으로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벼락도 폭풍도 한파도 500년의 세월도 이겨내고 버틴 거목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작은 죄, 걱정,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좁먹게 하는 작은 벌레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어느 날은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아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긴 아비에게 어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살인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니 어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모라면 누군들 자식이 귀하지 않겠나? 그런데 어린 자식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을 하며 절규를 하여도 누구도 동정하지 않던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다니. 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나갔고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한국에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모르고 가방 속에 감춰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지낼 때 말씀에 갈급한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탈북민들이 잠에서 깨지 않게 신발을 들고 나와 복도에서 신고 새벽 기도를 가곤 하였어요. 교회를 다니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북한은 왜 저런 생지옥이 되었나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북송당해 감옥에서 맞아 죽고, 또 나는 왜 아기를 빼앗겨야 했는지,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해 1997년에는 국민의 6%에게만 식량 공급을 하고 나머지 94%는 그야말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 믿고 충성하며 살아오던 국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나라로 기록될 겁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탈북하면 중국의 공안이나 보위부에 체포되어 심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강제 송환이 됩니다. 북송이 되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와 교도소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노동단련대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학대를 받으며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주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였고, 저녁에는 탈북민 교회인 한백선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갔으며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른쪽 무릎이 퉁퉁 부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해보니 연골이 다 닳아서 장단지 뼈를 쪼개어 쇠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50세에 연골이 다른 것도 억울한데 성성한 장단지 뼈를 위해 쪼개겠나 하고 생각하며 그날부터 그 아픈 무릎을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1: 고향을 생각하며 날마다 올려드리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북한에서 온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0: 라디오 예배.
1: 예배자입니다.
0: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래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래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해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잘해, 뭘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2: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해서 많이 틀었는데 잘 네. 부르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0: 그러니까
1: 말씀 드리면 예.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래. 울기를.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 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2: 네, 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0: 예.
1: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예, 제가 예.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0: 예, 예.
1: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0: 아,
1: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예.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0: 네.
1: 알 수 있대요.
0: 오.
1: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0: 진짜.
1: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교회.
1: 그래서 다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1: 네.
0: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0: 안시엘.
1: 네.
0: 또 L 들어갔네. L.
1: 네.
0: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1: 맞습니다.
0: 또 네네. 시엘이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1: 예. 갈수록.
0: 갈수록.
1: 네네네.
0: 지금 몇 학년?
3: 6학년.
0: 혹시 사춘기?
1: 아직은. 아직

0: 아직은
1: 아직은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0: 그렇죠.
1: 아닌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2: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1: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0: 박수.
1: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네.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네.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네.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예.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1: 같이 하자.
0: 가정에 예, 가정에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어요.
1: 올 반차 쓰고.
0: 에이,
1: 아이들은 좋대.
0: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들이 왔어요.
1: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0: 애들은 많이 좋대.
1: 좋아하더라고. 방송이어서 지금 좋대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네,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네.
1: 오늘 첫 곡은 네.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0: 아, 첫 곡은요.
1: 예.
0: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아. 아 봐라.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0: 네.
1: 이 곡이 보니까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2: 처음에는 몰랐는데.
1: 처음에 몰랐죠.
2: 네.
1: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네.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0: 네.
1: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0: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1: 네네.
0: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1: 오,
0: 예, 그래서
1: 네네.
0: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1: 네네.
0: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네. 오늘 부를 찬양을 네. 계속 불렀어요.
1: 네,
0: 네, 부흥하려고 왔습니다. 네.
1: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네.
1: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2: 네.
1: 어디예요?
2: 천국이요.
1: 와 딩동댕 아. 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자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네.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네.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0: 네.
1: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네.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0: 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자래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아멘.
1: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0: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1: 예.
0: 안식일이세요.
1: 안식일,
0: 네,
1: 안식년.
0: 그렇습니다.
1: 작정을 하셨구나,
0: 예,
1: 부모님께서.
0: 작정하시고. 네.
1: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0: 아,
1: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1: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이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이인분? 쉽지 않은데. 이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0: 네.
1: 이름들인데.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
0: 네네.
1: 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

0: 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1: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2: 네.
1: 자,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2: 네.
1: 우리 안식년 집사님.
3: 네.
1: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1: 정자례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네. 해보셨고.
2: 네네.
1: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2: 옛날에
1: 한번 봤었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3: 예, 네. 너무 긴장된 상태.
2: 아, 지금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아, 예. 제가 이제 예.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1: 예.
2: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그랬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2: 예, 그렇죠.
1: 아니, 처음인데.
2: 그렇죠.
1: 처음인데 당연하죠.
3: 아, 예.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예. 게 없었는데
1: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1: 예.
3: 결혼하면서
1: 예.
3: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3: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1: 나가니까 막 떨리죠.
3: 나갔는데 진짜 오.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2: 네네네.
1: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2: 네.
1: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2: 네.
1: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 다 떨립니다. 예.
2: 맞아요.
1: 근데 네.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네.
1: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2: 네.
1: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아 알아요 이거?
4: 네.
1: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자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1: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거
0: 없어요.
1: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태하고 와가지고 조태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례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이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네네.
0: 정자례 집사님의 버전이
2: 네.
0: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2: 네.
0: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2: 네.
0: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이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2: 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 네.
0: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2: 네.
0: 참 우리 부를 때 참
2: 예.
0: 그렇게 느껴졌는데
2: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네. 신나고 네.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네.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 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1: 네. 예
0: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시엘 시아 알아요? 예?
2: 네.
0: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1: 네.
0: 참 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1: 이 찬양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네. 얼마나 큰 죄인지를
0: 그러니까.
1: 제가 예, 살면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하는 게 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0: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네. 말씀도 들어가 있는
1: 그렇죠. 예.
0: 네.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2: 네.
0: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차 결혼기념일이어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와,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트네 나왔네요.
1: 오, 싹트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1: 네네네.
0: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예. 주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멘.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네. 아니, 10살 맞죠?
0: 10살 맞죠? 오. 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번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드린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2: 아.
0: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 드리는 꿈을

0: 갖게 됐대요.
1: 아,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1: 저희가 가정 예배 때요. 예.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요.
0: 예예.
1: 그때 저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예,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긴장감이 이제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1: 네.
0: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좋은 네. 것 같습니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1: 네.
0: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네.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네.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0: 예.
2: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2: 고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 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아껴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2: 같아요. 많이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2: 맞아요.
0: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어.
2: 해도 되겠다.
0: 옛날

0: 일동 있었는데 네. 시아 알아요? 일동? 잘 모르죠?
1: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싸가지 못했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트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이 약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살짝 헷갈렸죠.
0: 네. 네. 네.
1: 싹티네 싹티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0: 네.
1: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0: 아,
1: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0: 아멘.
1: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0: 와.
1: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0: 아,
1: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0: 그러시네요.
1: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1: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네. 분이시고
0: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1: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네. 시엘이가 딱 의젓하네요.
0: 아...
1: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1: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1: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1: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0: 아,
1: 시아는 방송 네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네.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0: 네네네.
1: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0: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1: 그렇죠.
0: 혼자 할 때는
1: 그렇죠.
0: 와, 이러는데요.
1: 네, 내 남편 잘할까?
0: 아.
1: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0: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들리는 네.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그래요. 방송을 하니까
1: 네네.
0: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납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1: 네네.
0: 왔습니다.
1: 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0: 네.
1: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0: 네.
1: 이 신청곡이

0: 이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네네네.
0: 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1: 네.
0: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2: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3: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의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의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할.

0: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빛을 거둬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시며 구름들을 주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에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들짐승들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돋워주는 양식

지금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과 주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흡족히 마십니다.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황새가 전나무에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는 사냥들이 살고 바위 틈에는 오소리들이 숨어 삽니다. 달은 계절을 알려주고 해는 그 지는 시각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슬그머니 물러나 동굴로 돌아가 잠자리에 눕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수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이리저리 오갑니다. 주가 만드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실 때에 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주께서 손을 벌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끊으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로 즐거워하소서. 주가 땅을 보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산들을 만지시자 산들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보소서.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주께 노래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선언한 심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곧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이여.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야곱의 백성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는 누구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그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왕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함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백성을 미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는 그의 종 모세와 그가 택한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함의 나라에서 기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흑암을 보내어 그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주는 그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깃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개구리들을 보내어 온 땅을 덮치게 하자 그 개구리들이 왕의 침실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엄청난 파리떼들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비를 우박으로 바꾸시고 온 나라에 벼락을 보내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온 나라의 나무들을 모두 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떼가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풀들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맏아들, 곧 각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88편 10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끝나지 않는 고난과 끝나지 않는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시편 88편 10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고난과 끝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느 시편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커크패트릭이라는 구약학자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슬픈 노래가 시편 88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시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외우시고 혹시라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냥 쓰러져 잘 때는 시편 88편을 읽고 주무세요. 가장 슬픈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는 우리가 그 캠프파이어라든지 모닥불을 옛날에는 그 집에서 불을 때니까 장작불이 꺼지면서 마지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야 이제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모닥불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장작불이나 모닥불에서 이렇게 보면 불이 이렇게 꺼져가면서 마지막까지 신랏 같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끊어지면 장작의 불이 꺼진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랏 같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한 곤고한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뭐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죽는데 왜 기도할까 싶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때까지 장작불에도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도가 안 끊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에서 기도가 마지막 단어에 어두움으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우리 말에는 두셨나이다가 끝나지만 히브리어에는 흑암으로 딱 끝납니다. 그 흑암을 이제 번역하면서 흑암에 두셨나이다를 뒤에 붙인 것이지 시편 88편은 흑암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와 찬양이 흑암으로 끝납니까? 이것이 마지막 장작불이 꺼질 때까지 그런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유사한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좀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불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불평은 마지막에 홀로 있는 외로움입니다. 홀로 있는 고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마지막 불 꺼지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의 연기가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요?

희락 같은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갔는데, 주님,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는 너무 그렇게 오래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프란츠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것 같은 소설에서, 짤막한 소설입니다만, 인간의 이와 같은 그 약간 얄팍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 자신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변신이라는 것 같은 단편 소설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 주인공은 그야말로 젊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온 집안의 그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위 말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큰 벌레로 변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와보고 깜짝 놀라고, 아, 이건 자기 자식이 별로로 보냈으니까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밖에 나오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벌레가 집안에 그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가지고 아이 등뼈가, 그러니까 등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몸도 그 벌레지긴 하지만 병든 벌레처럼 해가지고 이제 방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워서 조금만 밖에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가족들이. 자기 사랑하는 누이동생도 못 나오게만. 그런데 가족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집에 하숙을 치고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는데, 그 방을 꼭꼭 담그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벌레니까 말도 못하죠. 그런데 너무 외롭고 가족들이 보고 싶으니까 문틈을 조금 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또 하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당신 집에 엄청난 그런 벌레가 있다. 아, 나 짐 싸가지고 나 나가겠다고. 이 집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면 가족들이 구박이 말로 없어요.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의 삶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지금 벌레로 변했는데, 성경에 되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혹시 카프카가 이 성경의 규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일어날 수 있고, 자기가 그와 같이 헌신을 하고 돌봤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변신의 결말은, 그러다가 이 벌레로 변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기뻐하며 야외 소풍을 갔어요. 그게 끝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통은 1, 2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가 고난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이니치, 제일 일본 교포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분들 앞에서는 내가 윤리를 잘 말을 못했어요, 설교할 때.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는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고, 어릴 적부터 고난 당했다 하면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8절에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두시려면 뭐하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처절한 흑암 속에서 기도를 마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간증을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왔어. 신앙은 무서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세대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수세대에 걸쳐서 유대인들도 나라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꼭잘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적용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1800년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웠어. 1800년 만에 세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 절대로 포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세대에 아나이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즉 반드시 내 몫까지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는 좀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좀 슬프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또그잘 하실 수는 몰라도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히 보이는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나님, 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앙망하지,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죽은 후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는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일종의 블랙홀 생각하면 돼. 그래서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여가지고 빛이 없는 세계, 블랙홀.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은 지옥의 세계는 찬양이 없어요. 지옥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지옥의 세계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블랙홀에 빠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그 4G, 5G, 6G 했는데 아무리 5G하고 6G에도 거긴 통신 두절해. 통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전쳐야 그 전파 차단이 돼가지고 안 돼. 그것이 죽음의 세계고 그것이 지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사와 이적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이 아예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 빛과 생명, 구원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통신 두절이고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그런 일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왜냐? 지옥에는 찬양이 소통이 안 돼. 끊겨있는. 감사도 없어. 희락도 없어. 당연히 하나님도 없어. 그 속에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서로 간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거기에서 다 모여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그렇게 사람이 절대 자살하거나,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그뿐인 것이 아니라 어림없습니다. 죽으면 이런 완전한 어둠과 파탄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있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하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는 것이지, 지옥에서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거 없다는 기이한 일이 있겠어. 12절에, 그리고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없고 그 모든 것은 없어. 거기에서는 오직 탐욕과 분노와 게으름 가득하고,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 공의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돼.
그러면서 13절

야훼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는구나 싶은데 이 번역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을 사실은 잘못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공동번역으로 시편 88편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14절 야훼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이게 13절에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야훼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나이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 시인이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습니다 하면 아니 자식이 죽는다는데 부모님이 그거 오토바이를 안 사주겠어요. 그거 타고 그러면 부르릉하고 엊그제도 어디 가니까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일군의 그런 오토바이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다니고 무엇보다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는다면 그래도 사주는데 아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내 이러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새벽부터 부르짖습니다만 14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나이다. 시인이 지금 그런 외면하신다. 그리고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도 여러분도 이거 참조를 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기도응답이 가장 많이 임하는 때가 1번 퀴즈에 아침, 2번 점심때, 3번 저녁. 1번 손 들으세요. 1번이 맞아요. 아침에 기도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아 이건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 성경에는 아침에 응답하신다는 그 규절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한두 개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새벽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응답하신다. 이제 새벽 기도 사람들이 늘어난 걸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지 그거 힘든데 어쨌든 새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도 아침에 부지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런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그런 서양 속담에 있는 것처럼 심히 좋아. 그 만나도 아침에 거두는 거예요. 만나도. 그런데 이 시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새벽부터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케르토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 그다음 보케르. 보케르가 이제 아침이란 뜻이에요. 토업은 좋다는 뜻이에요. 굿모닝이라는 뜻이에요. 보케르토 오늘날에도 히브리어로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보케르는 원래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그냥 아침보다는 보다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서 새벽이라는 것은 보케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 이런 기도응답이 많이 내려오는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14절 나를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이제는 자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도록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방 나라에 살면서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또 나의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에 끌려와가지고 징용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2세 3세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모른 채 하시고 우리를 버려 두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이 15절을 또 감동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이 돼가지고 시편 88편이 가장 슬픈 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슬픈 시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강상준 교수의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3세로 살다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책을 또 그분이 써내고 그랬어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거기에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제정신이 안 해. 거기에 있는 독일의 그와 같은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클래식 교향곡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 교향곡을 그 유대인들의 음악하는 사람들을 바이올린 뭐 온갖 그런 피아노, 첼로, 악기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고전적인 감동적인 곡을 연주하면서 독일을 그 지키는 사람들, 뭐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간수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들의 그 같은 장엄한 연주를 교향곡을 그렇게 연주하고 듣고 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깨스실로 보내고 죽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의 그 어떤 일을 경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거 붙잡고 그냥 그 산 그거 붙잡고 죽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읽어야 돼.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나이다.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에 레올람 하세도. 레올람은 올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세도 그의 사랑 히즐러브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영원한가.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의 그런 모든 역사를 겪으면서 고난과 좌절에 빠진 그 사람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냐고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 우리 눈앞에 한 세대, 두 세대의 비극적인 것으로 인류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즉 반드시 어떤 해결책이 또 죽은 후에라도 있겠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는 나의 생각 한계 안에서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제정신을 지금 당황하였나이다. 15절에 번역했는데 아 그게 제정신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래서 16절 그 17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넘쳐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의 진노와 주님의 두렵게 하심이 주변 사방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임하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는 것은 그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사람에게 임하사 애굽인들을 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 에돔 사람, 모압 사람을 두렵게 하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뚫고 젖과 꿀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시편 88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두렵게 하심이 내게 임했다는 것.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의 진노가

0: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내 생명이 두려움으로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것이 물이 에워싸는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18절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벌레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온갖 거기서 사람들이 혐오 깊이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주께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기도 나병 걸려서 죽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껴안고 그렇게 빨리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 그런 사람이 또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천용이라고 일컫는 나병에 걸렸은즉 우리가 어찌 같이 살겠는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도 천용을 당하고 함께 죽겠다. 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책에 기록해 놔야죠. 그런데 인류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해. 그런데 시편 88편에서는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오직 남은 것은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란, 주님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첫째는 88편 1절에 있는 대선언입니다. 1절의 선언이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1절에 그냥 선언하고 야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18절에 이르도록 구원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흑암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시편 88편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88편이 끝나면 우리는 89편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이 끝나면서 그 밑에로 언뜻 보세요. 언뜻 보면 89편 1절에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것은 19절이 됐어야 되는데 19절은 아니고 89편으로 새로운 시편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함으로 사실은 시편 88편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88편의 18절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이것을 이제 여운입니다. 여운. 음악을 할때 음악을 다 연주하고 그것이 쫙 끝났을 때 곧바로 박수 치면 안 돼. 진짜 명곡을 딱 들은 후에는, 그것이 딱 끝난 후에는 그 여운의 그런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한 3분은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 치고 그러면 너무 피상적이야. 아니, 그러다고 또 박수 안 치고 그냥 가만히 3분 있고 그러면 연주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편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편도 이것은 음악 연주입니다. 시편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고 거기에서 찬송으로 연주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시편 88편, 주님 이러다 나는 흑암으로 끝납니다 하고 딱 했는데, 그때부터 여운이 확 물밀듯이 파도치듯이 확확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어떤 것이 밀려오느냐?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이 노래가 귓전에서 낸 돈. 인생의 흑암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 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도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

0: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 영은 영국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에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갔다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말씀 늦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늦지 말자, 늦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늦어서 기회를 잃어버려서 땅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늦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늦었어, 어찌할까, 그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늦은 것은 늦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늦어서는 안 되는 것, 살면서 아, 내가 늦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시작하는 영광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늦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 같지만,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좀 더 있다 할게요. 형편과 처지가 좀 풀리면 그때 할게요 라고 미루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6장은 믿음의 충성과 헌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했던 믿음과 헌신의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힘을 다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자,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부터, 요즘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가져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올 때, 그때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 선생님,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성도들이 가져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싸울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그쳤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것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소를 짓는 엄청난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아침부터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어요.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쳐라,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가져온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충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됐다 됐다 그만 가져와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헌금 좀 그만하세요. 나 이런 말 좀 하고 싶어 한번. 근데 제가 36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자원하여 물질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세요 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드릴 수 있는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큰맘 먹고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모세한테 가져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받아야 돼요. 됐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100원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 형편으로는 200원을 드리고도 남는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까운 생각도 들고 뭐 그래가지고 100원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100원을 더 드리려고 모세한테 가져왔어요. 모세 선생님, 지난번에 100원만 가져왔는데 우리 형편에 더 드릴 수 있어서 100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됐슈! 그래, 됐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섬겨 나갈 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 헌금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신우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우주 땅에 보린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어렵게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 고아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 상해까지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부자들, 낼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귀한 일 하시는데 제가 힘을 보태야지 하면서 그 보리는 하는 일에 도와주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울만한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이북에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할 때 북한에 있던 그 넓은 땅, 과수원, 집을 다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남에 와가지고 만났을 때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보린원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도왔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때 헌금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그때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때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보린원을 위해 헌금 좀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뭐가 씌어가지고 헌금을 안 했는데 지금 다 놓고 이 땅에, 이 남한에 와보니 그때 내가 헌금 못한 게 철천지 마음에 아프고 힘이 듭,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힘을 다해서 헌금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은혜로 벌어, 은혜로 벌어, 감사로 드리고, 빚이 있거든 기쁨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 지켜 지금 열심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혜로 벌어야 돼요.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빚이 있거든 기쁨과 감사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구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헌금해서 지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팔에 이집트의 선교사를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지금도 네팔 선교회, 이집트 선교회 사람들이 또 지역사회의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도울 때 함께 하잖아요.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다 옥합을 깨서 아름답게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곧 베트남에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다리다가 놓치지 말고 그 기회가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것을 늦추면 안 돼요. 전도하는 기회를 늦췄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북교회 김길복 집사님은 아주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는데,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에 서론해 보면 자기가 이 책을

하는 거요. 자살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수연 엄마, 당신이 곰국 한 그릇 김치 깍두기 갖다 주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만 전해 주었어도 나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 무서운 골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 한마디 전해 주지 않아서 나는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신 책임져!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 중에 그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 남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젊은 엄마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어. 당신 혼자 가. 아니 어떻게 혼자 가. 나는 수연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바로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차일피일 전도를 미루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니까 기다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소금 나눠줬잖아. 우리 그 소금 만들어서 전도할 건데 소금 갖다 주니까 기다렸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런 경우가 100에 하나도 되냐고. 안 돼요. 100에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내 말을 수긍하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늦지 맙시다.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을 늦지 마십시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늦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족, 친척 가운데 참 그래도 잘나고 똑똑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다가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를 후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 하지 못한 것. 11조 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세 번째,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자기 부인도 권사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한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지만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가운 입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지만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사람 우리 교회 많아요. 내가 나에게 신 소중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뭐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나? 저 교회에서 드리고 아주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신앙의 기준이 없는, 주일 성수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1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가 어찌고 목사가 어찌고 성도가 어찌고 욕했던 그것을 후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후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니까 그 부인께서 울면서 저한테 자기 남편이 마지막 길에 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뭐를 했냐면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직분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서리집사였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단은 서리집사라는 제도가 없이 그냥 집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안수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수집사 됐어요? 사치기 사빠뽀 해가지고 여러분이 권사 됐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안수집사

검사, 집사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느 누구하고 막 사진 찍은 것 걸어놓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받은 무슨 공로패, 감사패 걸어놓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서울이 집사 임명장. 예, 있어요. 고마워요.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항존직의 귀한 자리, 귀하고 소중하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남선교회 부유계였는데 한 번도 원로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 거야.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부유계인데 남선교회 원로회에 한번 참석하고 싶다. 아,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렇게 건강하고 시간 많을 때는 자기 맘대로 살고 하다가 왜 이러냐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갔어요. 마지막 소원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1월 27일 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교회 맨 뒤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 많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분은 삶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깨달았다면 아직 삶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이분의 고백을 반추 삼아 이분의 고백을 거울 삼아 예수 잘 믿읍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교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푸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사람 섬기고 세상 섬기는 일에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너와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어요. 시원하게 했어요. 여름날에 얼음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 교회 공동체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잖아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금하시고 늦기 전에 전도하시고 늦기 전에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 믿는 것을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지금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졸아요. 졸다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왔다! 우리 껌 중에 왔다껌. 참,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왔다껌.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못해 졸다 잠이 빠져 있는 이 여인들에게 왔다!
그래서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을 준비

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 등불에 등이 충분해서 등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섯 명의 처녀는 그때 보니까 기름에 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좀 빌려줘. 아니야, 너 빌려주다가 내 기름까지 떨어지게 해서 나가봐. 나가면 소망주유소에 기름이 빵빵해, 많이 있어. 그래서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고, 다섯 명의 처녀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찾으러 밖에 나간 여자들이 등에 기름을 채워서 오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기름에 채웠어요. 문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런지 깨어 있어야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기름이 가득했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기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 그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지금이에요. 어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과거에, 라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후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후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 기름에 얼마 채워 있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새가족 수료가 107번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6년 됐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카운트를 했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36년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1, 107기라고 생각하면 한 기마다 15명씩 수료했다면 1600명이 새가족 수료식을 한 거죠. 20명씩이면 2140명이 새가족 수료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놔두고라도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기부터 106기, 오늘 107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왔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4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쳐서 1기부터 106기까지 마친 그 어떤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꽤 많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살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똑같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한 우리들이 모였는데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

0: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다니고 선한 사람만 있어야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해요. 교회가 뭐 이래야지, 목사가 뭐 저래야지 아니에요. 예수의 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지불하신 값비싼 몸값에 왜 당신의 가짜 동전 한 입을 더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의 동전 하나, 교회가 뭘 해야지, 이 사람이 뭘 해야지, 왜 그런 걸 얹혀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퇴색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대가의 작품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작품 하나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술관에 보면 그 유명한 작품은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있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더 나아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쉰 한 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헌금해주시고 이 자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늦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것에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것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봉사하는 것에 늦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일에 늦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잘 믿읍시다. 저를 보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가 안 믿어져도 믿어질 때까지 믿어봅시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로 이런저런 저런 걸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뭐 수련회 장소도 좀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0: 네. 오, 교회에서 수련회 가요?
1: 네, 우리 교회도 가요. 네.
0: 아니, 그게 아니고.
1: 간다고.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1: 아, 나 또 찌르네. 아, 초반부터.
0: 네. 아, 가시는구나. 네. 해서. 네.
1: 네, 전체 수련회로 가죠.
0: 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그게 또 한 번씩 가면 좋더라고요.
1: 네네.
0: 네.
1: 그렇죠. 네.
0: 좋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어요?
1: 뭐 별날이 다 있네요. 5월은 날이 너무 많다.
0: 아,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또 함께 있다.
1: 네, 네, 네.
0: 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네. 5월 21일이 네.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공휴일은 아니긴 한데 네. 무려 법정 기념일이더라고요.
1: 법정 기념일이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비공휴일. 비공휴일 법정 기념일.
1: 그런 날도 있네요.
0: 근데 부부들이 네. 좀 데이트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공휴일이면 좋겠네.
1: 그건 다 물어보고 해야 돼.
0: 아, 그래? 네. 아, 그거는 다 아니야.
1: 네. 다 물어보고. 네.
0: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1: 뭐 1, 2년 차랑 뭐 22년 차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0: 아,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또 늘 네. 한결같이 1, 네. 2년 차 같을 수 있으니까. 네.
1: 저희는 참고로 네. 그런 날 좋아합니다.
0: 그래요. 아무튼 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은 성경에 네. 진짜 잘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1: 잘 나와 있죠. 네.
0: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1: 여기도 그 교회를 위해 이렇게 돼 있네요.
0: 그 교회를 네. 위해. 그 교회를 위해.
1: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네. 본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0: 아, 맞습니다.
1: 네, 아내한테 아내 이러라고 했냐.
0: 나를 그리스도처럼.
1: 네. 남편 이러라고 했냐 이러면 또 이제 부부의 날 또 한바탕 해야지. 뭐.
0: 그렇죠. 그렇지. 네. 성경 못 봤냐. 네.
1: 서로 좀 봐라. 네, 성경과 맞습니다. 자신을. 네.
0: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네. 남편이신 분들은 나는 네.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네.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1: 어쨌든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0: 맞습니다.
1: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되죠.
0: 그럼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다짐해야 돼? 사랑을? 사랑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0: 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명식과 송미의 믿음의 가정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해야죠.
1: 네. 아니 이건 좀 네. 너무 슬프잖아.
0: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사랑도 노력이라.
1: 사랑할 거야 말 거야. 나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아 근데 그게 네. 이제 일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1: 아 가끔. 그래요? 난 그냥 사랑은 되든가.
0: 아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네. 아 힘드네요 오늘. 아 이제 노력이 네. 필요하다.
1: 저도 어떤 노력해요? 네. 그럼 자 들어봅시다. 아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0: 남편을 사랑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냐?
1: 어떤 노력을 하냐? 뭐 잘생기게 보이게끔 뭐 이렇게 눈에
0: 아니 그런
1: 뭐 한다거나.
0: 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1: 그럼 뭐야,
0: 그런 부분보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아내들은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했을 때 더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남편들은 그걸 정확히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또 했을 때 네. 안 볼란다 하는 네. 그런 노력인 거죠.
1: 아 그런 노력, 그런 노력 삶의 그런 노력. 지혜.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막 감정을 노력해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네. 어렸을 지금도 뭐 어리지만 네, 네. 어렸을 때는 네.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결혼을 하고부터는 아 사랑이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네. 그럼 지금 가슴이 안 뛰어 남편을 보면?
0: 아, 맨날 뛰면 그것은 이제 부정맥일 수 있다.
1: 아, 그렇다. 오케이. 아, 난 뛰던데.
0: 아, 네, 그래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아, 뛰지, 네, 뛰지.
1: 오케이,
0: 네.
1: 오케이.
0: 아무튼, 그래요.
1: 네.
0: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네. 부부의 날 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1: 23년 차가 한 2년 차 갈굼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네, 네.
0: 우리 9507님 네. 함께하고 있다고 남겨주셨고 네. 1472님 함께하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0: 어제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시원하고 네. 좋더라고요.
1: 네, 좋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찝찝하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시원하니까 좋더라고요.
0: 네, 그래요. 네. 이 시간 찝찝할 수는 있지만 네. 행복하게 행자들과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과 잘 어울리는 네. 말씀 퀴즈 준비했는데요. 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뿅뿅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0: 아멘.
1: 네. 나누지 못한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나누지 못합니다.
1: 나누지 못하려면 결국 이거해야 되죠.
0: 그렇죠. 네. 이거 나누면 많이 아파.
1: 네, 많이 아파. 네.
0: 그렇습니다. 이거 또 결혼식에 이제 줄에 있는 결혼식 가면 네네네.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1: 아 근데 잠깐 나 이 또 조병이 도졌는데 줄에 있는 결혼식과 줄에 없는 결혼식을 얘기하신 거죠?
0: 네.
1: 아 그렇군요. 아니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0: 네네.
1: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은 예배거든요. 결혼식이.
0: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줄에 없는 결혼식이란 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실은 거의 없죠. 네.
1: 어떻게 보면 막 유행 따라가느라고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0: 네.
1: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부가 시작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예배로 드리십시오.
0: 맞습니다.
1: 네, 네. 강권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0: 강권.
1: 네, 자기 네.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권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안 한다고 하는데.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대신 총대 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네. 결혼 예배를 반드시 네, 네.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1: 네, 네, 네. 네. 유행 따라서 하는 것도 그렇게
0: 제멋은 네, 아닙니다.
1: 좋은 것도 아니에요.
0: 네, 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또 강권하셨으니까
1: 네, 네, 네.
0: 지금 혹시 결혼 우리 자녀의 결혼식을 네, 네. 앞두고 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1: 혹시 그럴 네. 리는 없지만 주례가 없어서 못한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네, 무보수로 해드릴게요.
0: 오, 네,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
1: 네네.
0: 지금 녹음되고
1: 네.
0: 있거든요.
1: 네네. 아니 진짜로. 네. 내가 주례 목사님을 잘 몰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진짜 있으면
0: 맞아 있을 수 있어.
1: 제가 전국 어디든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0: 그래요.
1: 주일은 안 돼 또. 막 주일날 하면서 오라거나 하면 이제 그거는 뭐 예.
0: 그렇죠. 결혼 예배 드리시는 네. 분들이 주일에 네. 결혼하시진 않겠죠.
1: 네, 네, 네. 네.
0: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퀴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뿅뿅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뿅뿅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아멘. 이게 뿅 띄어쓰기 뿅입니다. 하나 네. 이렇게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1: 숫자는 아닙니다.
0: 숫자는 아니에요. 네, 네, 네. 하나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1: 네, 우리 네. 4752번님
0: 네.
1: 목요일에 피곤함을 라디오 극동방송 목요일 방송을 들으며 퇴근합니다.
0: 어허.
1: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1: 샬롬. 오늘은 부부의 날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0: 네.
1: 어려운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1: 네.
0: 또 이렇게
1: 8041번님 바로 연결할게요. 죄송해요.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네.
1: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주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믿는 분을 만나셔야 가능하겠죠.
0: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1: 4752번님은 그만한 감당할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 붙여주셨고
0: 아하.
1: 8041번님은 웬만하면 믿는 분 만나서 믿음의 결혼식 올릴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해봅니다.
0: 네. 아,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네요.
1: 네, 이렇게 연결해보려고.
0: 네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1: 네.
0: 네, 사실 그 남편 네. 혹은 아내 배우자를 네. 전도하는 게 네. 되게 어렵잖아요.
1: 평생 숙제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중고등부 가르칠 때 전도사
0: 네.
1: 때
0: 네.
1: 웬만하면 교회에서 해결해라.
0: 웬만하면 멀리 가지
1: 교회에서
0: 말고.
1: 해결해라.
0: 이렇게 했던 그래요. 점이. 맞아요.
1: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물론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랑에 빠질 만한 얼굴의 매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0: 맞습니다.
1: 하나밖에 주제가 안 돼요. 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을 만나면 그 다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0: 맞네. 네. 그럴 수 있는 다음 스테이지.
1: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제일 중요해요.
0: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께
1: 네.
0: 아,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되냐?
1: 네네.
0: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네가 평생 미랄로 썩어질 자신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해라.
1: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감당 가능하면. 그리고 이미 하신 분들은 저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줄로 믿고 감당하면 돼.
0: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약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0: 네.
1: 물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한 부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실은 나누지
0: 그렇죠.
1: 못할지니라고 돼
0: 네.
1: 있어서
0: 맞아요.
1: 이제 무조건 막 예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도 했는데
0: 네.
1: 물론 그게 좋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폭력에 시달린다거나 예수님을 믿는 데 너무 고난을 당한다거나 이제 이런
0: 네.
1: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1: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짝지어주신 분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저 이상한 목사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0: 심장 벌렁거리네.
1: 네. 근데 여러분
0: 네네.
1: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들을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1: 무조건 정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0: 네네.
1: 무조건
0: 맞아요.
1: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렇게는 네. 하지 마시고요.
1: 네.
0: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오늘의 퀴즈였는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뿅 띄고 뿅이니
1: 네.
0: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1: 네.
0: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면 많이 아프거든요.
1: 네. 네.
0: 정답
1: 네.
0: 발표해 주시죠 목사님.
1: 한 몸입니다. 한 몸.
0: 한 몸이 정답입니다.
1: 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0: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이지만
1: 네.
0: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1: 하나입니다. 네.
0: 네. 그런 생각으로 또 결혼하신 분들 또
1: 네.
0: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이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0: 맞아요. 그 네. 존중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1: 실은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저보다 더 오래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렇죠.
1: 다 잘하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0: 네. 여러분 행복한 부부를 보내시고 네.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네. 그런 부부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0: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누구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1: 아까 남편 기도하시는 그
0: 4752번님.
1: 네, 4752번님.
0: 네, 이분 그리고요. 네,
1: 그리고 네. 미혼이지만 아까 연결했던 네, 8041번님.
0: 아, 그렇게 두 분. 네, 네, 네, 좋습니다.
1: 꼭
0: 그러면은
1: 예, 주례 받으면서 결혼하십시오. 예배로.
0: 그래요,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혹시 주례가 못 구하시면 저 연락 주시고.
1: 교회 다니시니까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없으면 연락하세요.
0: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4752번님, 8041번님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출석체크 선물 보내드릴게요. 희즈윌의 한몸 듣고 오겠습니다.

0: 가퀴즈 인 더 파이블. 네, 성경 속의 퀴즈, 가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제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거 오답인 것 같다 싶으신 거는 고치셔도 되고요. 네. 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풀이까지 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선물은 많이 맞히시면 많이 맞히실수록 유리합니다. 네. 네, 누적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맞춰주셔라.
1: 네. 네.
0: 그런 말씀도 들어보면서
1: 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목사님?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0: 네.
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카톡도 되고요.
0: 카톡도 되고요.
1: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되고요.
0: 맞습니다. 네. 본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 가겠습니다. 네.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0: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1: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1: 드립니다. 네, 원래 이 스포츠용품이 네. 그 네. 폼롤러였었거든요. 네네네. 폼롤러. 네. 근데 이제 그 뭐지 축구공으로 요번부터는 변경이 네.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이분 어디 갔어요?
1: 에?
0: 이분
1: 어디 갔냐라 네. 뭐 지금 뭐 네. 어디 계시겠죠?
0: 이분 요즘 문자 너무 안 와.
1: 아 문자가 네. 너무 안 온다고 네. 합니다. 장모님 듣고 계세요?
0: 네.
1: 아무튼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0: 네.
1: 첫 번째 문제 먼저 만나보러 가시죠.

0: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목사님.
1: 네, 다음 중 성경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0: 오호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0: 네.
1: 가. 아브라함, 사라.
0: 아브라함, 사라.
1: 네, 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0: 아굴라, 브리스길라.
1: 다. 사가랴, 엘리사벳.
0: 아, 사가랴, 엘리사벳.
1: 라. 오바디아, 고멜.
0: 오바디아, 고멜. 네. 그렇습니다.
1: 네. 고멜. 네.
0: 고멜. 네. 그렇습니다.
1: 오바디아, 고멜.
0: 오바디아, 고멜.
1: 네.
0: 네. 가는 아브라함 사라, 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라는 오바디아와 고멜. 이 네 보기 중에 부부가 아닌 그런 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1번 문제 난이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이제? 확실한 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네네네. 그래요. 네. 나머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네. 확실한 하나가 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다.
0: 너무 확실합니다.
1: 네. 네. 아,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실하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0: 맞는 거 아니고.
1: 네. 근데 아닌 것이니까.
0: 아닌 사람들 네. 누구일까요?가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닌 겁니다.
1: 네.
0: 그래도 다행히 정답이 네. 잘 올라오고
1: 우리
0: 있습니다.
1: 8249번님 아주 확실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
0: 잘 보내셨네요. 네,
1: 정답 잘 보내셨습니다.
0: 잘 보내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 아브라함과 사라, 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라 오바디아와 고멜 중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홀리파이어의 내일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9507님, 예전에 말다툼, 부부끼리 말다툼 할 때 부부가 아닌 듯, 긴 듯 했어요.
1: 그럴 때가 있죠.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늘은 저희 반쪽 쉬는 날인데 지금 저녁 때는 어디 나갔습니다. 네. 어디 나가셨군요.
1: 저녁 안 차리셔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잘 아는 분이라. 네.
0: 맞아요. 우리 구영슬님이 보면은 항상 남편분 이제 퇴근하시면 이제 마중도 나가고 뭐 또 밥도 저녁밥도 맛있게 준비하시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반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1: 네.
0: 네. 배우자를
1: 그냥 어감이 좋다 이거죠.
0: 아, 어감이 좋다. 네. 그럼 뭐가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갑자기 고백. 네. 네네. 0675번님. 네. 만학도 학교 가는 중에 됐습니다.
1: 아유, 고생하십니다.
0: 남겨주셨는데. 네. 힘내시고요.
1: 오늘 주로 답은 거의 다 정답으로 오는데.
0: 맞아요.
1: 문자가 많이 안 오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6970번님. 저희 그랬어요? 강조했어요?
1: 아닌 것 같습니다. 네. 6970번님 착각하셨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셨네.
0: 네. 네. 0079번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 봅니다.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1: 아, 그러세요?
0: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아요. 7251번님도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7766번님도 조금 오랜만에 오셨던
1: 네, 그러신 것 같네요.
0: 4351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네요. 잘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구영칠님은 정확하게 또 오늘 정답 풀이까지 또 보내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참여하신 분들 꽤 계시는데 자주 보실게요.
1: 네. 그리고 혹시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네, 문자를 보내야 또 일이 벌어집니다.
0: 요즘 저희가 너무 혼는
1: 아 그랬나요 제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0: 다들 여러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혹시 틀렸다고 혼나나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1번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0: 네,
1: 다음
0: 좋아요.
1: 중 성경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아브라함 사라 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다 사가랴 엘리사벳 라 오바디아 고멜.
0: 그렇습니다. 정답 넷 중에 그 부부가 아닌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 아 우리 6970번님은 번호를 잘못 보내셨대요.
1: 성지선단지 하셨구나.
0: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1: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보시죠.
0: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시죠.
1: 네,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네. 그 세 문제의 정답을 각각 맞추시다가 첫 글자를 조합하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첫 글자 조합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 성경에는 삼손이 나귀의 이것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나귀의 이것입니다.
0: 네, 나귀의 이것.
1: 네, 두 번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0: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예. 네.
1: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0: 맞습니다.
1: 요시

0: 아시아 왕의 셋째 아들로 여호아스의 형이며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조카이자 선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21세의 나이에 유다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
1: 이 사람입니다. 네,
0: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1: 네,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식 네. 이름으로 네. 또 개명을 한 거죠.
0: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1: 네, 유다 모르시면, 왕국의 네. 마지막 왕입니다.
0: 그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1: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
0: 세 번째 문제입니다.
1: 네.
0: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0: 헬라 이름은 디두모고요.
1: 디두모. 네. 네.
0: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1: 모르죠. 모르죠.
0: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0: 찔러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1: 아, 찔러보고 믿은 사람. 네네네. 찔러보고 믿은 사람.
0: 네.
1: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네.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찔러보지 않고는 못 네. 믿겠소 한 네. 사람이 있었죠.
0: 네.
1: 네. 그 사람입니다. 앞 글자 따주시면 됩니다. 세 개의 글자를 각각 조합을 하면은 네. 이제 단어 하나가 나와요.
0: 네.
1: 이번에 나가 네. 오늘 낸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이렇게 때려 맞추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그쵸, 그쵸.
0: 네. 오늘 막 그 뭐죠? 오프닝 퀴즈에서
1: 네, 네. 네.
0: 막 줄에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딱 그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연관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6472번님 잘 남겨주셨고 7978번님 1140번님 다들 네. 잘 남겨주셨습니다.
0: 실은 삼손의 나귀 이거 뼈 이것만 알면 하나밖에 안 나와.
1: 여러분 뭐 잘 모르실걸요? 예, 나머지는?
0: 그걸로 시작하는 거 몇 단 없어요.
1: 많지 않아요?
0: 네.
1: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472번님은 때려 맞춘 게 아니시네. 정확하게 아시네.
0: 네.
1: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네, 공인현의 빈들의 마른풀 같이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네. 이번 문제 힌트. 네. 아, 목사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우리 네. 고영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1: 결혼할 때쯤에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어울릴걸요.
0: 어... 네,
1: 지금은 흰색이 너무 도드라질 거야.
0: 아무튼 네, 네, 네 목사님과 잘 어울리는 네. 그 2332 장로님 승희시 역사 네. 우리 네. 설태현 장로님께서
1: 어디 가셨냐 하니까 돌아오셨네요.
0: 돌아오셨어요. 네. 그 교회 전인진 목사님 네. 따라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네. 남겨주셨어요.
1: 좀 과해.
0: 아 사랑이 넘치셔서
1: 네,
0: 그래요.
1: 그러니까,
0: 네. 네. 또 2572번님 네. 정답 잘 맞춰주시면서 듣고 네. 또 보낼게요.
1: 네. 2572번님 많이 본 번호가 아닌데 어,
0: 그러니까.
1: 아주 야무지게 잘
0: 야무집니다.
1: 맞추시네.
0: 야무집니다. 야무집니다. 네. 아주 야무지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어 그 그러니까 저 맞는데 우리 5402 네. 어 사자의 네. 이것뼈 아니고 네.
1: 나귀의
0: 이것뼈입니다. 네, 나귀의 이것.
1: 근데 또 이것은 기가 막히게 맞췄어.
0: 어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정답은 기가 막히게 네. 맞히셨어. 네. 네. 네. 좋아요. 4321번 님도 정답. 3321번 님도 정답. 4988번 님도 정답 잘 맞춰 주셨어.
1: 번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네요.
0: 그러니까. 4321 좋다. 기억하기 되게 좋네요.
1: 그러니까,
0: 네. 네. 어, 또 1727번 님 날씨가 네. 찌뿌둥합니다. 네. 남겨 주셨어요.
1: 쭉 한번 기지개 펴십시오. 어, 기지... 네.
0: 아, 티다 티. 네. 티야 티. 네. 어, 9918번 님. 네. 목요일 퀴즈 자주 안 한 적이 없는데.
1: 한 번 안 했는데 그때 네. 들으셨네.
0: 나 진짜
1: 네.
0: 열심히 했는데. 네.
1: 여러분 실은 이거 네. 그 6시 이후에 생방이 전국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0: 그렇다고요.
1: 우리 열심히 네. 한다고요.
0: 우리 열심히 한다고요. 네. 네.
1: 어쨌든 대구에서 들어주신다고. 우리 어, 9918번 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369번 님 요즘 네. 사도행전 정주행 네. 중이에요 하시면서 오. 1번 문제 2번 문제 다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네.
1: 사도행전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0: 오.
1: 네. 그냥 그렇다고요. 이분은 369369네.
0: 어, 369. 그러네. 네. 이것도 좋네. 번호가. 네. 네. 목사님, 저도 잘 어울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1: 아 근데 다 저를 보신, 이거 라디오잖아요. 어. 우리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0: 네. 아신갑네.
1: 네, 안갑네. 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1: 다시 한번 2번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0: 좋아요.
1: 세 문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0: 네.
1: 성경에는 삼손이 나귀의 이것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
0: 어, 맞습니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0: 네,
1: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으로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0: 네.
1: 어, 바벨론식 이름인 이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좀 이분은 네.
0: 어.
1: 네, 시련이 좀 있네요.
0: 그렇죠.
1: 네,
0: 시련이
1: 네.
0: 있죠.
1: 네. 네. 마지막 다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찔러보고 믿은 이 사람.
0: 오, 네.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양평 이집사님이 자주 활용하는 이거.
0: 맞습니다. 네. 아, 그, 오. 네,
1: 남편 밥 차려주려면
0: 그렇죠,
1: 이거 활용해야죠.
0: 그렇죠. 네, 좋습니다.
1: 네.
0: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0: 3번 문제 주시죠.
1: 네, 사투리 퀴즈입니다.
0: 사투리 퀴즈.
1: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름 누굴까 싶죠?
0: 라마다임 네. 소빔. 네. 네.
1: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0: 오.
1: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제 좀 아시겠죠?
0: 그렇죠.
1: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0: 네.
1: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0: 오, 네.
1: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하지만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나를 자꾸만 자극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 일은 해마다 반복됐죠.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임자 어째 그러고 슬퍼한단가. 내가 있어불자네. 내가 열 아들보다 안 낫단가.
0: 네.
1: 그건 잘 모르겠어. 자 네. 그러던

0: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래 기도하는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죠. 아따 여호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라잉.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심은 나아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볼라요.
1: 오호. 서원을 하는군요. 네. 네.
0: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만 한나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후 뭐라고 말했을까요?
1: 뭐라고 말했을까요?
0: 가. 네. 열 아들보다 남편 하나가 낫지.
1: 네.
0: 나. 아따 근다고 성전에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쓰겄소. 가.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셔버렸어라.
1: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엘리 제사장이 열심히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던 한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지. 가, 열 아들보다 남편 하나가 나아블제. 네. 라고 했을지. 아니면 나, 아따 끝나고 성전에서 일함은 쓰겄소 했을지. 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버렸소. 라고 했을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아, 오늘 3번 문제는 제가 그래도 조금 힘 빼고 쉽게 냈으니까요.
0: 네,
1: 여러분
0: 그렇습니다.
1: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설태원 장로님께서 오늘 광신대 석사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사회복지로.
0: 사회복지로.
1: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요. 네. 하셨는데.
0: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1: 언제 그렇게 공부를 또 하셨디야?
0: 목백골 행사하겠습니다.

0: 부부의 날이라고 카톡해서 생고기 사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갑니다. 네. 오, 좋다. 네. 맛있겠다.
1: 생고기.
0: 네. 생고기 너무 맛있겠다.
1: 그렇죠.
0: 그리고 정답도 완전 네. 완벽하게 또 네. 남겨주셨어요.
1: 똥녀시네. 똥녀.
0: 네. 뭐라고요?
1: 똥녀 똑똑하다. 예.
0: 나 약간 네. 발음이 이상했어.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1: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0: 아니에요. 네. 발음 좋아요.
1: 우리 네. 526번님
0: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네. 저 오늘도 문자 안 오면 그러니까. 전화하려고 그랬어 내가.
1: 거짓말 하지 말고.
0: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집착하려고 그랬어 내가.
1: 네.
0: 네. 댓글 안 달아도 늘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네. 남겨주셨고 또 네. 정답도 잘 보내주셨어요.
1: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날 더 좋아해.
0: 아.
1: 우리 교회 유튜브에 유일하게 댓글 다시는 꾸준히 그것도 그게... 긴 설교까지 듣고 내용 요약해서 이렇게
0: 와 그러니까
1: 어떻게 좀 이사 좀 내려와 봐요. 어째 강원도 그 멀리 사러 광주로 내려와 보러 내려와 보러 방송만 듣지
0: 그러니까.
1: 말고
0: 네 좋습니다. 4743번님 네. 네 정답 잘 남겨주신 것 네, 같은데 제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네,
0: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4452님 정답 네. 다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2572번님도 네. 잘 남겨주셨습니다.
1: 네.
0: 다들 사투리 목사님 사투리 하시는 걸 네. 좋아하시네요.
1: 네이티브라니까
0: 아, 네. 네이티브. 아무래도 네. 네. 듣기 좋다
1: 네.
0: 좋습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봐야죠.
1: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0: 네.
1: 1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경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0: 네.
1: 가 아브람 사라.
0: 아브람,
1: 나
0: 사라.
1: 아굴라 브리스길라.
0: 아굴라 브리스길라.
1: 다 사가랴 엘리사벳.
0: 사가랴 엘리사벳.
1: 라 오바디아 고멜.
0: 오바디아 고멜.
1: 아니, 제 네. 느낌 이렇게 읽는 느낌으로 정답 맞추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느낌 드렸습니다.
0: 느낌
1: 정답.
0: 드렸어요. 느낌 네. 드렸어요.
1: 네.
0: 네. 2번.
1: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1: 성경에는 삼손이 나귀의 이것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
0: 오, 그렇습니다. 이거.
1: 두 번째,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0: 맞습니다.
1: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식 이름 이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0: 그렇죠.
1: 시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네. 네.
1: 예수님 부활 후 예수님 찔러보고 믿은 이 사람.
0: 네. 네
1: 우리 9507번님이 자주 사용하는 이거.
0: 이거.
1: 남편 밥 해주려면 이거 해야 돼.
0: 그렇습니다. 네. 앞글자 따서 단어 맞춰주시면 되고요.
1: 네.
0: 3번.
1: 마지막 사투리 퀴즈입니다. 엘가난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죠.
0: 네.
1: 근데 한나가 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하죠.
0: 네.
1: 아따 임자 어째 그러고 슬퍼해 본가 나가 있잖아.
0: 아하.
1: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0: 그렇죠.
1: 근데 이거 맞아요. 아들보다 낫더라고 싫은. 아들은 미래 그 뭐라 그래 며느리거든만 아무튼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우리 엄마가 또 듣고 있을까봐 겁나네. 네. 자,
0: 네.
1: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오래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원합니다.
0: 네.
1: 아따 주님 제 마음 아시지라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셔보면 나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볼라요.
0: 오, 그렇죠.
1: 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만 한나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후 뭐라고 했을까요?
0: 뭐라고 했을까요?
1: 가 열 아들보다 남편 하나가 낫지.
0: 네.
1: 나 아따 근다고 성전에서 일하면 쓰겄소. 다
0: 네.
1: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허락하셔볼 줄 믿어보러.
0: 와 그렇습니다. 정답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1: 네.
0: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2572님
1: 네.
0: 2572님이 아니었다.
1: 네.
0: 네 4743번님이
1: 네.
0: 카톡으로 정답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카톡이 안 왔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서로 체킹해보세요.
0: 네 체킹해보세요. 네. 네.

0: 자, 저희가 이제 정답 발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아, 부부가 아닌 사람 호세아 고멜이죠. 라입니다. 라.
0: 네, 오바디아 고멜이라고 네. 적혀 있었는데 오바디아 고멜 아니고 고멜. 호세아 고멜이었죠.
1: 도망갔던 여인, 나는 네. 여인.
0: 그렇습니다.
1: 네, 두 번째는 나귀의 턱뼈. 그리고 네. 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0: 시.
1: 네, 그다음에 찔러보고 믿은 이 사람 도마.
0: 도.
1: 그래서 턱시도입니다.
0: 턱시도가 정답입니다.
1: 턱시도 사투리로 평안히 가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볼까요?
0: 가셔볼까요? 네. 라고 이야기했죠. 네. 네, 오늘 좀 부부의 날 특집처럼 부부들의 네.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목사님?
1: 아, 오늘 좋았습니다.
0: 아, 저... 네.
1: 갑자기 네. 어떠셨냐요? 마지막에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애드립 떨어졌어. 와, 나 당했다. 와. 네, 인정.
0: 아, 저는 오늘 그 시드기아를 네. 많이 못 맞히시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또 많이 맞춰주신 것 같고
1: 네,
0: 저희가 또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해가지고 시드기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제가 잘 체킹해서 네. 여러분께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1: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여쭤보았을 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징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며 국가 간, 민족 간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은 역사 이래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징조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딘은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 즉 산통을 의미합니다. 산통이 처음에는 약하고 가끔 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강해지다가 아기가 태어나듯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징조들의 발생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발생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다가 성도들은 공중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끌어올려질 것이고 불신자들은 환란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50명이 넘고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0: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상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추종자들이 따랐던 사기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하여 거짓 그리스도들은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에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러시아의 비사리온 종교 지도자는 추종자들이 1천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거의 매일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23개 국가에서 분쟁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을 공격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대와 무기를 재정비하며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세계 기아 지수에 의하면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51개이며 세계 인구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세계 곳곳에서 식량위기가 임박했음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가뭄과 같은 기후충격,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식량 안보 네트워크는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통해 약 1억 9천만 명이 기근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2050년이 되면 육지의 약 90%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곡물 가격이 약 23%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강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횟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지질조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규모 6에서 8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강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00년대에는 이러한 강진이 연간 5회 미만으로 보고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십 회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00회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136회의 강진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세기의 대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강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1978년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 내륙에서도 규모가 큰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국가화산지진센터 역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과 우리에게 들리는 난리와 소문들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성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

0: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본문으로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저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보통 강단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를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한미준이라는 초교파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한미준이라고 하는 이 초교파 단체에서 코리아 갤럽과 함께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믿음을 체크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면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즉 영원한 내세, 즉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현세에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놀랍고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여기에 응답했던 기독교인들 중에 약 41.1%의 기독교인들이 내세의 천국에 나는 관심이 없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약 70에서 80%가 위로와 소망, 평안, 축복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참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지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내 교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약 1.5%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곳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옥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이제 전에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막 이제 막 등록하신 분이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께도 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지금 자기 어머님은 지금 절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불공 들이며 소원 빌며
3: 편안하게

0: 잘 살고 계신데 지금 나이 드신 분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종교 바꾸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효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아직 이제 막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불편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불편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을 결정하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아마 분명 호화롭게 잘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며 애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은 이후에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 세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름이 없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될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 달랐습니다. 19절에 먼저 이름 없는 큰 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1: 한 부자가 있어
0: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 색깔은 그 당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매우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었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또 입었던 고운 배옷, 또 이 당시 외국에서 수입하던 명품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이 고운 배옷의 무게랑 금 무게랑 이 값어치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금을 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옷을 걸치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명예와 권력, 부와 인기,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골마 터졌습니다.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그 헌대를 개들이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좀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먹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부자의 그 집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호화롭게 배를 불리며 넘쳐나는데 그 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늘 허기지고 굶주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의 장례는 분명 호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0: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대기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장사되었지만 그가 눈을 뜬 곳은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영원히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의 약간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자라실 때 가정 환경이 매우 힘드셨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시는데 집에만 오시면 술판에 도박판을 매일매일 벌이셨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셨습니다. 구타를 일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들 대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병이 드셨습니다. 의사로부터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어머님 의식 있으실 때에 작별 인사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더 좋은 천국 이제 편히 가세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럼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면 우리 이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 아버지도 계시다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하니 어머님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네 아빠 거기 있니? 하고 천국에 있는 거냐? 나 네 아빠 안 보고 싶다. 천국 안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죽음 이후 우리는 모두 즉각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는 괴로워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극한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람은 두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이 땅에 있는 아직 기회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소원을 가지며 그렇게 의식과 감각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2: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0: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서 천국에 왔고 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두 사람은 땅에서 살 때 무언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었던 그 선택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바로 회개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선택할 기회나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곳이고 둘 다 의식과 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이고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이고 땅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이 되고 결코 옮겨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결코 같은 곳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극명히 대조되는 곳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차이점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이 땅의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잠시 잠깐입니다. 죽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가 땅에서 고통받던 모든 괴로움과 목마름이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우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는 영원한 극한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와야 할 텐데 제발 이곳에 와야 하는데 이것이 천국에 있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곳에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간절히 외치고 있고 천국에 있는 자들 제발 이곳에 오라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것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 천국에 있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천국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지어졌을 때 에덴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벌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이렇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은 아주 헐값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사탄에게 거저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결국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속한 그 노예 문서를 다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0: 지옥으로 가는 모든 인생들을 막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 대신 마귀에게, 죽음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여러분,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가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꼴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0: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2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신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들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부자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진짜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지옥의 생생함을 5초만 보여줄 수가 있다면, 이것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이것이 부자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도,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에서 달려갔던 그 방향에서 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

0: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광주공항에 가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제주도에 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요. 이제 이 광주에 그럴 리는 없지만 대지진이 난다는 그 예보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 티켓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주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릅니다. 아직은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티켓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비행기에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반드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티켓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반드시 천국에 속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서 있는 이 좌표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좌표는 어디이신가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전히 알긴 알지만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천국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새벽교회에 등록한 그 이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주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밭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홍재 목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 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자 되신 하늘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조한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점이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나눌 것입니다. 요한과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다른 10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도망쳤습니다. 요한만이 가까이 남아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을 지켜보았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찾아왔던 어려움과 외로움, 또 불과 이틀 후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 잘 들어보세요.

0: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전, 우리 주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품에 맡기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살 돈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두 명의 부자가 무덤과 향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밤이 늦었으니 이제 저희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1: 고맙네, 요한.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 어떻게 하지? 이제 됐네. 가지. 요한, 큰 힘이 돼줘서 고맙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네. 함께 있던 사람들 중 아는 이가 있던가?
0: 네, 모두가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 간음을 용서하시고 목숨을 살려준 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 병사 가이오가 왔었죠.
1: 예수님은 새 생명과 소망 그리고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겠어.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는 것도 말이야. 요한, 끝까지 예수님과

0: 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아, 이제 다 왔군. 난 여기서 머물고 있네. 자네도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할 텐데 잠시 들어와서 좀 쉬어가게.
1: 아닙니다.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전 다시 무덤에 가보고 싶어서요. 다시 무덤으로 걸어가는 동안은 제 생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전 어느 남자가 혼자 작은 모닥불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가요!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2: 자네도 어지간히 예수님을 사랑했나 보네. 이렇게 다시 온 걸 보면 말이야.
1: 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내가 로마 군대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상관이 있었다네. 그중 몇몇 상관은 싫어했고 반대로 몇몇은 존경했었지.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 난 예수님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1: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빨리 깨우치신 것 같네요. 아, 저 혹시 다른 제자들은 못 보셨나요?
2: 아, 그 여인들은 자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떴네.
1: 일이 어떻게 이리 빨리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6시쯤엔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재판도 비밀리에 진행하고 바로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2: 그건 재판이라고 볼 수도 없지. 자기들에게 위협이 느껴지자 모든 걸 빨리 진행해버렸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이나 타락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시기나 두려움에 자주 걸려 넘어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들도 마음만 열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말이야.
1: 어제 저녁 성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사역을 대신 짊어지고 계속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가르침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수도.
2: 아,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그리 오래 계실 것 같진 않아.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내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았거든.
1: 어떤 말씀이요?
2: 그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어. 내 생각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모두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1: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만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가이오와 전 잠들 때까지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가요! 일어나 보세요!
2: 아, 무슨 일인가, 요한? 로마 병사들이군. 무슨 일이지? 아, 그 지휘관이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물어보고 오겠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무덤에 보초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나 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못하도록 말이야.
1: 오늘은 안식일인데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 우린 쉬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0: 잠시만요. 혹시 요한 아니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걸 본 것 같은데.
1: 네, 제가 요한입니다만.
0: 전 다니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는데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기억나시나요?
1: 네, 기억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절 고쳐주셨다고 핍박을 했었죠. 저희 가족은 그 일로 성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1: 정말요?
0: 성전엔 못 가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1: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매우 피곤하실 텐데 저랑 함께 가시죠.
1: 안 그래도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팠었는데 감사합니다.
2: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리 실력이 뛰어났고 다니엘 가정은 제게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전 점심을 먹은 후 늦은 오후까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글쎄 저를 만나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0: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1: 네, 덕분에 너무 잘 잤습니다. 혹시 제가 뭘 방해한 건 아닌가요?
0: 아니요, 이분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 분들이세요.
1: 예, 낯익은 분들도 꽤 있는데.
3: 전 엘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요.
4: 네. 전 에스라예요. 제 친구들이 집지붕을 뚫고 절 내려줘서 예수님께서 절 치료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1: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다리를 전혀 못 쓰셨잖아요.
4: 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어요.
2: 다니엘의 집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죠. 예수님을 사랑한 많은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빨리 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제자들 중 누군가 모여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니엘의 집에서 나와 우리가 자주 모였던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죠. 그는 열두 제자 중 늘 자신감이 넘치던 강한 사람인데 그땐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인지 처량이 앉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그를 기해서 괴롭히는 듯했죠. 열심당의 시몬은 구석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을 자기 방식대로 다루고 있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에 우린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애도하는 것 같았죠. 우린 위험할까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5: 문 좀 열어보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막달라 마리아.
6: 무엇 때문에 얼굴이 이리 창백해지셨나요?
5: 저희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6: 예?
5: 무덤 입구에 있던 바위는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요.
6: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가?
5: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제가 방금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얘기까지 하고 왔는걸요.
6: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요.

0: 약간의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린 기대를 갖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베드로보다 어리고 달리기가 빨라 무덤에 먼저 도착해 무덤 입구에 있던 바위가 옆에 놓인 것을 보고 놀라 그 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 베드로가 절 뒤로 하고 무덤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었어.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 요한, 어서 들어와서 이것 좀 보게.
0: 예수님 시체를 쌌던 천은 아직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었는데.
1: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요한.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천을 벗길 새도 없이 그대로 가져갔겠지.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신 건데 지금은 어디 계실까?
0: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와 저는 혹시 잡힐까 두려워서 무덤으로 같이 오지 않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나누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의논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제 그의 나라를 땅에 세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그건 아닐 거라고 하며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동안만 더 계실 것 같다고 했죠. 날이 새도록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가 너희 선생 예수가 맞다.
0: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 그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기 전에는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도마, 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거라. 또 내 손과 옆구리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3: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심했던 자를 용서하십시오.
2: 너는 나를 본 후에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갈릴리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리로 찾아갈 것이다.
0: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는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친구와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신다는 걸 믿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의아해했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오시지 않자 우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선 늦은 밤에 고기잡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날이 새어갈 때 우린 바닷가에 어느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2: 고기는 많이 잡았나?
1: 아니요.
2: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4: 저기 잘 묶어봐, 요한! 안 되네! 도와줘! 고기가 너무 많아서 놓칠 것 같아!
0: 근데 저기 서 있는 분 예수님이신 것 같아!

0: 베드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0: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2: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베드로는 매번 대답을 할 때마다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세 번 대답하고 나서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죄 그리고 의심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그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또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란 제목으로 믿음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홍성원,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 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외곽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토는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선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싱턴. 그리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

동해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아, 뭐가 이리 시끄러워?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0: 아,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 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3: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5천이 안 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1: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 안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0: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1: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2: 당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군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이? 너네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3: 저 박순옥입니다.
2: 네? 이름이 뭐가 어디래?
3: 아, 박순옥.
2: 아니지! 네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3: 42번입니다.
2: 42번!
3: 네. 아.
2: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3: 네.
2: 신입 교육 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아유,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모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죄행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은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0: 거기는 손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0: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벌어가게 해주세요.
0: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2: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2: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2: 엄마, 민호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장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2: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2: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청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2: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까?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2: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2: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2: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3: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 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의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의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 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 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국내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바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

0: 고린도전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보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시오. 한북대 선임 김희응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의 해피피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0: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찌흠찌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구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한 번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0: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래 원수로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시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강계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빛일 때, 통합 찬송가 414장.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거룩한 전파를 통해 온 땅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의 강력한 전파가 흐르는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시고 억눌린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광활한 러시아 대륙과 사할린, 중국 본토와 동북 삼성을 넘어 몽골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해안가까지 이 복음의 소리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는 다르나 라디오 앞에 모여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청취권력의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송출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단절감 때문에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의 안식처인 가정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되는 사랑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헬라어 네 가지 단어로 찾아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인 에로스, 가족 간의 끈끈한 피에 이끌림인 스트로게,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과 전우애를 뜻하는 필리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랑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재건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 관계를 꼽으라면 단연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완전히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책감에 빠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제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관건할 때 며느리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나오미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룻이 보여준 사랑은 혈연의 본능인 스트로게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아가페적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완벽하고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비록 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뿌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가정의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회복은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사시는 분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부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부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영적 부부를 꼽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난민들이었습니다. 타양사리에 천막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이 부부는 고난 속에서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며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부 간의 따뜻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전우애 같은 사랑,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흔히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될 때 얼어붙었던 배우자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셋째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구 개수에도 들지 못하는 미완성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으며 쫓아내려 할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며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부모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를 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인이나 나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 아이만의 독특한 빛깔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훈계하고 윽박질러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란다라고 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살아가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형들의 지독한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은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와 무릎 꿇은 형들을 요셉은 목 놓아 울며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 간의 우정인 필리아는 용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 안에서 요셉처럼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끊어졌던 가족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사랑의 소중한 샘플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향한 룻의 공경, 배우자를 향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연합,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용납,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위대한 용서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끈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녁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을
찾으십

0: 마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에 미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쳐 돌아왔을 때 신발을 벗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마지막 언덕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분들의 가정이 비난의 소리는 잦아들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통합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함을 압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류기니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백수와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고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 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 것 그대로의 냄새 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누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조롱당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

0: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나의 위대한 학교는 나의 위대한 도서관은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피는 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호주로 이민 간 교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내내 마당에서 기르던 개나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작은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공부를 좀 해보니 춘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같은 몇몇 식물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생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감당할 시험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혹독한 겨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소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라이프 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와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본문으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지하에 넘겨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지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 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 충돌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야? 갈등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예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합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뭐죠?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을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야.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 걸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파는 나쁘고 좋고 뭐 좌파는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파만 옳습니다. 좌파는 잘못돼서.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좌우파는 모두가 다 극우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독일의 극우파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좌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를 너무 강조해서 호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진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찰리 커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봅니다. 데이빗 머피 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셉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 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했던 인생의 전성, 전성기에 순교한 충신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크크의 피살 직후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랍니다.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쓴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빗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빗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그다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뜻입니다. 면류관. 신약 성경 이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우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최초의 일곱 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 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 그분의 그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라가노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린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테반이라는 겁니다. 스테반.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이 다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들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적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적인 우파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진실한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될 때는 가짜 사기꾼을 사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하면 그건 교회에 나와도 뭐예요?
좌파라는

0: 성경지가 좌파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머피가, 데빗 머피가 이 커크의 주공학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근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렸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커커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돌무더기,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머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

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내 시력을 되돌려준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올바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자라온 환경, 언어, 습관. 어찌 보면 참 부딪힐 수 있다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딪히면 다투게 마련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부이기에 알고 있는 그 상대의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이기 때문에 그때 비극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민감한 상처를 나도 모르게 툭 건드려 버릴 때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또 그러시는데? 남들이라면 절대 알지 못할,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급소를 성난 감정의 칼로 이렇게 찌르는 순간 부부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전쟁의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칼날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에 멍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참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 다툼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데 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다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셨습니다. 이 아침요, 그냥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혹시나 싸웠다면 잘 화해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결혼 예배 또 결혼식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아, 또 우리 결혼식 결혼 예배에 불려지는 곡 중에 하나죠. 이씨가 이씨아에게. 아, 믿음의 부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의 부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신앙적인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굳어버린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작은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또 작은 실천이 하나 있으면 돼요. 내 자존심보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곁에 배우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침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여러분만의 유쾌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혹은 출근길의 차 안에서 어색함을 깨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평화의 언어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0194님, 아, 4940님은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부부가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싸울 사람이 없는 것,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우리 0183님은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아, 참, 이 딸의 사랑의 철학이 있었대요. 그것은 결혼식장 빈 날짜에 맞춰서 결혼 일정을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아, 다른 사람 좋은 날 잘하고요. 이야, 대단한 대화인데요. 네. 3947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함께 하시면서 미소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라고 문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 참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의 복, 여러분의 그 사랑을 전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

그 영상 링크를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1225 맞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우리 부부. 오늘도 매일 싸우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피디님 이렇게 43년을 버텨왔습니다. 43년 믿음이라는 소망으로 오늘도 버텨내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천생 연분. 믿음으로 뭔가 이거 믿음으로 그냥 탁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부부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함께 한 곡 더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 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합니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아, 박사님. 네. 제가 최근에요. 네. 재미있는 제목을 봤어요. 이런 네. 글이었는데요.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데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네. 배우자는 안방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부부는 잘 맞는 부부도 많은데 네.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많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맞는 부부가 많아요? 안 맞는 부부가 많아요?
0: 안 맞는 부부가
1: 그렇죠.
0: 많은 것 같아요.
1: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맞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예.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안 맞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0: 부부가 왜 안 맞나?
1: 네. 첫째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질이 달라요.
0: 그렇죠. 재질이 달라요.
1: 네.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네, 물러 빠진 흙하고
0: 그러니까요.
1: 그 질기고 단단한 갈비하고 와. 맞을 수가 없죠.
0: 재질이 다르다.
1: 네, 재질이 또는요?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0: 오, 예.
1: 이제 아마 60이 넘은 사람은 오늘 제 말을 다 공감할 겁니다.
0: 어.
1: 이제 여자는 머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0: 돕는 배필.
1: 돕는 배필이 되는데 이게 참 정말로 신기하고 남자들이 볼 때는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0: 오, 돕는 배필이요?
1: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는 길을 뒤에서 밀어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돕는 자가 사실은 리더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있냐.
0: 아.
1: 그리고 제 친구들 거의 99%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0: 야.
1: 이거예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돈 안 날렸는데. 그때 뭘 했으면 그때 했으면 다 후회를 하는데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때 아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 남자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걸 뒤에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돕느냐? 방향 설정을 돕는 아내라는 거예요.
0: 우리 아내는
1: 그렇죠.
0: 방향 설정.
1: 방향 설정. 자,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한번 지금 60 넘은 사람들은 제 말에 전부 무릎칠 겁니다. 맞아.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0: 이야.
1: 이게 처음에 저도 여자는 남자가 머리로 가고 뒤에서 돕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오.
1: 그러니까 아우 난 머리인데 말이야.
0: 그렇지, 따라와라,
1: 가고 있어. 따라와. 예.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선택을 돕는 거더라는 거예요. 방향의 선택을.
0: 오.
1: 그래서 여자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방향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남자는 딱 정해지면 그 길로 머리를 딱 갖다 대주면 우직하게 가잖아요. 여자 말을 오. 믿고 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방향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아내 말 듣는 것보다 더 많다가 제가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0: 예.
1: 나는 아내 말 안 들어서 잘 됐어 이런 사람 몇이나 있냐고요. 그때 아내 말 들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내 말 들었어야 더 건강해졌고.
1: 건강하고 노후가 좋았고 뭐뭐 했는데 그때는 다 내가 머린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 말 들었어야 돼. 그걸 다 내가 들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아내였었구나. 아내가 힘이 없는데 뭘 조력자가 뒤에서 도울까 그랬더니 방향이에요. 힘은 남자가 세잖아요.
0: 야.
1: 방향만 정해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 누가 많이 방향을 정할까요?
0: 아, 또 여성이에요.
1: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결혼할 때 내가 네. 축사를 해줄까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해준다 어떤 말을 할까?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려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65세 되면서

0: 엄마 말 듣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와. 진작 들었으면 진짜 내가 행복했을겠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아내 말 들어라.
1: 이미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딱, 딱.
0: 그 대신 와. 민지는 응? 너무 잡지 마라. 남자는 방향 정해놓고 뒤에서 그냥 뭐 해야 돼. 잘한다는데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주고 그다음부터 여자는 못 간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와 당신 진짜 잘한다. 와 멋져. 역시 대단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준 길로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채찍을 하는 거야. 그것도 못 가냐. 왜 남의 남편은 두 발 가는데 한 발 가냐.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안 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그래. 여자는 힘이 있어서 끄는 게 아니라 지혜로 남자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구나. 그다음에 뒤에서 잘 갈수록 돕는 거구나.
1: 기도로 돕고.
0: 기도로 돕고. 여보 진짜 당신 잘하고 있어. 맞아 그거야. 잘해 잘해. 그러면 남자들은 진짜 잘하죠. 뭐 힘이 나서 막 엄청 가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가장 성경적일 것이다.
1: 이야.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박사님은 네. 이 마지막 시간으로 좀 성경적인 부부가 되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는 부부가 뭐냐?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하게 해서 남자는 머리고 말해. 여자는 내 갈비에서 너 나와갖고 까불어 말해. 이게 아니라 가만히 뭐 하나님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여기서 돕는 자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 관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방향이었구나, 방향.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의 방향, 재물의 방향, 명예의 방향,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당신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 이렇게 정해주고,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밀어주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 연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판단력이 흐리멍텅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아내가 네. 말 그대로 그래서 딱 이렇게 조력해주고 네. 이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왜 힘든가 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 처먹지도 않고 아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 예. 안 들어 처먹고 탁 텅진하고 이제 와서 내 말 들어? 진작 그게 미워 안 미워? 이만큼 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당신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 빌딩을 몇 채 샀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이제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구박 덩어리예요. 그 남자들이 나이 들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잖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러고 쫓아댕기잖아요.
1: 참 오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간에서
0: 오늘 지금, 너무 남자들 기를 죽여놨나요?
1: 아니, 정말 박사님 네. 말씀대로 한 네. 5, 60 이상이 야 이거 뭐 진리처럼 느끼는
0: 아 근데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야, 젊을 때 깨달으라는
1: 때,
0: 거예요.
1: 이것 때문에 네,
0: 젊을 때
1: 거죠.
0: 깨달아야 돼. 다투지 말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대신 잘한다는 듯 열심히 칭찬해주고 이렇게 가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야. 이거는 제가 성경적인 걸 떠나서 제 삶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뇌 교육 과학자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자 박사님 네. 오늘 네. 우리 부부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참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형 트라우마 좀 없애보자. 그리고 또 대화는 우내형으로 대화하자. 그리고 오늘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박사님 해주셨단 말이에요.
0: 네네.
1: 우리 부부들 특별히 박사님은 뭐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시겠지만 네. 좀 우리 부부 여러 상담 중에 최근에 이제 요즘에 네. 많이 들어오는 좀 뭐 문제라고 할까요? 좀 가장 좀
0: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대로 남편대로 아쉬울 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더 편해. 대화 안 해도 돼. 아쉬울 게 없어요.
1: 아쉬울 게 없다?
0: 예. 당신 말하기 싫으면 관둬. 그래? 아이고 나 방에 혼자 가 있으면 돼. 첫째는 옛날에는 방 한 칸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방이 다들 많으니까
1: 야.
0: 삐지면 아쉬울 게 없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면 돼. 더 편해. 오늘 방 당신 나 안 불러도 혼자 있을 수 있어. 얘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약간만 틀어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거 보면서 뇌는 행복해요. 싸워놓고 얼굴은 행복해.

0: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퉜으면 어떻게 풀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너도 하실 거 없고 나도 하실 거 없어.
1: 고민 자체를 안 해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또 행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해결이 안 돼. 그냥 넘어가. 그냥 또 그 다음날 일상이야. 또 다 또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워야 돼. 애들도 많이 용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든 용돈 받으려고 막 뭔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0: 용돈 마음대로 주니까 아쉬울 게 없어.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풍족한데 미디어 때문에 관계에서도 아쉬울 게 없다. 이게 참 큰 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안 돼서 완전히 한 집에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함께는 살지만 저게 부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는 집들이 젊은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현실로 정말 네네. 그대로 들어왔네요.
0: 아주 많아요.
1: 와.
0: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혼자 방에서 뭐 하고 있어? 뭐 한번 생각해. 혼자 깜깜한데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책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1: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세요?
0: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좀 아쉬워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아쉽게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좀 미디어를 좀 놓고
1: 그 시간을 좀 정하자.
0: 부부를 위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정해진 거 있냐는 거죠. 자 부부가 굳이 자 우리 여보 우리 여행 가자.
1: 꼭 그러지 않아도
0: 여행을 가. 응. 거기 가서도 핸드폰 쥐고 있어.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보내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부만의 긴밀함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왜? 거기 가서도 이거 하고 왔잖아요. 식당 가서도 이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맨날 맛집 찾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30분이면 30분 뭐 한 뭐 30분도 길을 거예요. 30분을 부부만의 위한 시간을 가지면 30분이 3시간만큼 힘들 겁니다. 딱 놓고는 뭘 할지 몰라. 둘이 다 어색해서. 되게 어색하죠. 당신 먼저 말해. 당신 먼저 말해. 그래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부부만의 시간을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아쉽죠.
1: 오늘 마지막으로요.
0: 네.
1: 부부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럴 때 오늘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딱 한 분이 나는 오늘 얘기를 듣고 어허 그렇구나. 나 오늘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운해형 대화처럼 하고 싶고 하려고 한다. 어떻게 좀 시작하면 어떻게
0: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이제 오늘의 결론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예.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만 어색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거.
1: 미래지향적인 거.
0: 절대로 아. 옛날 얘기 뭐 이끄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라.
1: 예, 그렇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리고 옛날 얘기하려면 좋았던 얘기만 해라. 그러니까 운해적인 대화를 하면 어색함이 없어진다.
1: 와.
0: 어색함이. 근데 또 하다 또 좌뇌로 결국 가버리면 또 다투고 그래 뭔 대화냐 그냥 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한번 이끌어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여러분 이 우리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부부 만들어주고 여러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늘 하나 요런 찔리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5월달 지나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미디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부부만의 시간을 한 30분이라도 가져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행복한지를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는 요즘에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힘이 있는 생각이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찬송하면서 극도마서 듣지만 오늘 또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오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인간 수업 강의 또 지난주, 지난주도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2: 둘, 셋.
1: 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는데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한번 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179님, 우리 백은실 사모님이

속내 사랑의 교회 새벽 강단을 섬기고 돌아가는 길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응원해 주셨어요. 사모님 힘내시고 늘 아름다운 부부 부부에 대한 강의 우리 백사모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마통에게 신청하는 또 신청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홀리원의 찬양 이 찬양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오늘 찬양 나누면서 그 마음 느끼고요. 인간수업 영상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하시는데요. 5790님이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어요. 저는 박사님 말씀에 10,000% 공감합니다. 40년 가까이 아내 말 안 듣고 살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개 날린 후에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 정말 성경 다음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2070님 비온 뒤 맑은 하늘을 보는 듯 오늘의 이 방송이 이 아침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박사님 저는요 60대가 아닌 50대에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 일찍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 수업 영상을 신청하시는데요. 참 응원합니다. 지금 잘 갔죠 여러분? 0217-0685 오늘 세 가족들이 정말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932, 1499, 7315, 5523, 0084, 4024, 5790, 8603, 4373, 0307, 0194님 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부부가 산책하며 이 방송을 들으셨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갈 때 싸우셨대요. 그런데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은 인간,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복된 금요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 풍성한 하루,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생애 첫 21년 동안 뇌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10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뇌신경의 연결성은 뇌의 뒤쪽, 즉 후두엽에서 앞쪽, 즉 전두엽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의 연결이 완결되는 이 전두엽은 통찰과 추상적인 사고, 계획, 자기인식,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전두엽은 보통 30대 성인의 80% 정도밖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대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담배나 알코올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등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와 관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른의 뇌의 발달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청소년은 충동적인 행동을 잘 조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착실히 거둘 수 있음을 동시에 교육해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잊을만 하면 다시 이 말씀을 꺼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가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하라쉬의 의미 중 하나가 새기다 라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해요. 잠잠히 새기다. 이 마음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지워질 수 없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장윤영이 불렀고요.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날마다 기분 좋은 날이면 좋겠는데 안 그런 날들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분명 어떤 일이 있을 거고요. 만날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들을 말들, 생각들. 그러다 보면 나조차도 가끔은 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또 위로와 응원과 격려를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 아침 또 이 하루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갓모닝도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우리 서로 참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그 자체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위로해주며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0856번님, 첨단의 춘집사님, 84829913, 6420-1302 0704번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박은님 권사님, 또 강성자 권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6307번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힘내세요. 라고 아침 인사 나눠주셨고요. 8958번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요즘에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또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통 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윤상은이 불렀고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텐트메이커스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너라는 단어에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시고요. 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읊조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예정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정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정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금요일 보내시고요. 또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힘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삶의 순간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 주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쓰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함께 통역자가 되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후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 촌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여러분은 교회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올립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 주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그러면은 흔히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그러면은 이런 건물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낡아지지요. 세월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흐려지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은 상처가 나면요,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해 가지요. 또한 이 몸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무엇을 먹으며 자라나고 있는지 하는 이 경이로운 아름다운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계도,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교회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지, 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지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우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때로는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선물, 은혜, 은사, 이 언어적 의미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물을 주실 때에 공장에서 어떤 기계로 무슨 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환경, 심지어는 우리가 겪은 그런 아픔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분량을 따라, 다시 말하면 치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소한 직분, 하찮은 직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직분이나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설교자의 입, 또 우리 찬양대의 그런 화려함,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화려한 은사가 없을까? 저는 한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늘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거. 저는 참 음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찬양대하고 같이 찬양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이 음정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전에는 제가 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을 늘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찬양을 부르면은 금방 목이 쇠버려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른 사람, 찬양 잘 부른 사람이 늘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나 자신을 비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심을 내가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의 이 부분이 필요해서 나를 이 샘물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치수의 은혜를 입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대한 항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완성되고 이제 첫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우람하고 어떻게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각자 엔진은 엔진대로 뽐을 내고 날개는 날개대로 뽐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 하나가 본체와 날개를 이어주는 나사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야, 나는 하는 것이 없다. 나는 필요치 않다. 나는 뽐낼 것이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빠져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사 스스로가 거기에서 돌려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날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야. 네가 없으면은 이 날개가 내가 이 몸통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네가 비록 작고 보이지 않지만은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날개가 본체에 붙어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비행기, 교회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화려한 광단과 찬양대만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 위해서 차량으로 또 주차 관리로,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교회의 먼지들을 닦아내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분들의 인내,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투박한 손, 때로는 눈물 젖은 목소리, 그 평범한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샘물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가장 처절한 실패와 그런 고통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조차도 가장 강력한 은사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통과해온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아우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부모만이 지금 자녀로 인해서 가슴 타들어가는 다른 성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1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만이 병상에

누워 있는 지체에게 살아 있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신유의 은사, 일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설교하면서 찬송 예화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양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지었어요.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화재 때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가족들을 2호차 여행을 아내와 그리고 내 딸들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배가 배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배가 침몰하여서 아내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조받았지만은 내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불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내 딸이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페포드가 이제 이 사고 난 그 현장을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는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절망하고 오열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스페포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찬양 가사를 지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내 영혼이 평안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픈 고백, 이 눈물의 고백은 혼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지었던 스페포드를 생각하면서, 아,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은혜로 그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었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우리 사람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그 고난을 한순간에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수치가 아닙니다. 스페포드의 눈물이 찬송이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내뱉은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 공동체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신앙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깨어진 그 아픔의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완벽한 은사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잘해.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좋아. 나 혼자만 기도생활하면 괜찮아. 하지만 이 16절은 이런 신앙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그러지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 이 결합되다 이 말은 뼈가 틀어졌는데 그 뼈가 뼈를 맞추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뼈와 뼈 사이가 만나는 지점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디라고 언어적인 의미는 접촉, 때로는 만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영양분은 혈관을 타고 흐르지만은 뼈와 뼈 사이에 마디가 없으면은 그 영양분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는 단순한 타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의 절반을 그 옆 사람을 통하여 주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과 접촉하고 마음을 열어 연결될 때만이 주님은 옆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신 것이에요. 마디는 나 혼자 잘라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지나 다음 사람에게 은혜를 넘겨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이나 또 퍼즐 조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 있고 때로는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맞춰질 때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딱 맞게끔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울퉁불퉁함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서로 꽉 맞물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불편하지 않으신 분만 손을 잡고 계세요. 손을 잡고 계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을 통하여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손을 잡고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나의 마디입니다. 그 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우리 몸은 비로소 스스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으로 연결되면 생명력은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저 사람이 성숙했다. 저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분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했다. 그렇습니다.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사랑으로 묶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충동적이에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영적 어린아이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품고 예배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어도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내 기분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를 향하여서 건강한 성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거짓과 분열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참된 것, 진리.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을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반대로 왜 싸울까요? 진리만 있고 옳은 소리만 하고 사랑이 없을 때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레드우드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진으로 한번 봤어요. 엄청납니다. 그 밑에 사람이 서 있는데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그 나무가 수백 년 때로는 천 년을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 나무 뿌리를 파봤는데 2m 이상 그 깊이로 들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100m 정도 크려면 100m 정도 나무를 지탱하려면은 그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이 나무 뿌리들이 서로 옆에 나무와 서로 엉켜 있는 것이에요. 옆에 나무 뿌리들과 서로 엉켜서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도 100m가 넘는 이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서로의 뿌리를 껴안고 있을 때에 세상의 유혹이 불어와도 우리 교회는 결단코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기분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의 뿌리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가 흔들릴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탱해주고 지체가 힘겨울 때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은 거대한 영적인 숲이 되어질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0: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잠시 우리가 들렸다 지나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몸을 건강하게 세우려면은 꼭 세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떠난다면은 주님의 몸은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서로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자.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이 없어서 불편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비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머리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샘물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기분이 앞섭니다. 내 고집이 앞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소리에 맞춰 움직일 때에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격려하고 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보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세울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